李思琳，刚听的这首歌呢是中文演唱版，叫《抹茶时光》。来吧，接下来时间安排一首老歌，《约定》。

这个事儿啊，我要不把老天爷拿出来，他不带服的，他就觉得自己一定能决定孩子的命运啊。那怎么可能呢？

DL 说这个现实了，这个男的到底要的是什么不清晰啊？就是他什么都想要。

안녕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어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은 FM 91.4 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17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병모년 7월 초닷새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0: 전시 경시 교양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서기인 진공규가 회의를 사위하고 연설했습니다. 우리시서 시, 진, 2급 인민대표대회 임기교체 선거사업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올여름 피서 휴식 장소가 각종 독서 공간으로 부상하면서 전민 독서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아래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8월 13일 전시 경시 교양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진공뢰가 회의를 사회하고 연설했습니다. 시당위 부석이며 시장인 김봉, 시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설지강, 시정협조석 우군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당 중앙에서 정확한 정적관 수립 실천 학습 교양을 보치한 것은 당과 국가 사업의 발전 대국에 착안해 내린 중요한 보치로서 15차 5기는 계획의 좋은 출발을 이끌고 당을 전면적으로 오박에 다스리는 것을 추진하는 데 중대하고도 심원한 의의가 있습니다. 전시 각급 당 조직과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꾸준히 깊이 학습하고 터득하며 실천하고 습근평 총서기의 정확한 정적관 수립과 실천에 관한 종료 론수를 깊이 터득하며 공익을 위해 당을 건설하고 인민을 위해 복지를 마련하며 과학적으로 결책하고 실제적으로 사업하는 정적 요구에 비추어 전형 사례에서 심각한 교훈을 섭취해야 합니다. 자각적으로 인신의 차이를 바로잡고 행동의 차이를 시정하며 실제 행동으로 두 가지 확립을 확고히 옹호하고 두 가지 수호를 견결히 실천해야 합니다. 당에 대한 충성을 확고히 하고 당성 수양을 강화하며 관덕과 인품을 함양하고 자율의 최저선을 엄수해 실천과 인민, 력사의 검증을 이겨낼 수 있는 실적을 창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공익을 위해 당을 건설하는 원칙을 굳게 지키고 신념이 확고하고 명백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공심을 앞세우고 당성 원칙을 견지하며 사심과 잡념을 버리고 사상 깊은 곳에서 정치는 무엇을 위해 하는가, 직책을 맡아 무엇을 해야 하는가, 뒤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라는 근본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합니다. 자신의 가치 실현을 전시 발전 대국에 융합시키고 공심으로 위신을 세우며 공정함으로 인심을 결집해야 합니다. 인민을 위해 복지를 마련하는 것을 실천하고 군중을 위해 봉사하는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높은 표준과 질, 효율로 연변 아름다운 생활 10대 공정과 년도 민생 실사를 추진하고 취업, 교육, 의료, 양로, 주택 등 민생 사업을 지속적으로 잘 들어주어야 합니다. 군중의 반영이 강렬한 돌출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힘을 기울이고 군중 신변의 부정 기풍과 부패 문제에 대한 집중 정돈을 심층적으로 추진해 인민 군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과학적 결책을 견제하고 진실을 추구하며 실속 있게 일하는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의사 결책 규칙과 법정 절차를 엄격히 집행하고 모든 것을 실제에서 출발하며 객관 법칙에 따라 사업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당면에 립각하는 것과 장원한 발전을 내다보는 것을 결부해 기반을 다지고 장원한 발전에 유리하며 근본을 튼튼히 하는 실사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과학적 결책을 시정 전 과정에 관통시켜야 합니다. 실속 있게 틀어지고 실제적으로 일하는 것을 강화하며 발전을 추진하는 개척자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책임감을 유지하고 모든 일을 제대로 시달한다는 집행력을 발휘하며 발전, 확고히 수립, 민생, 생태, 안전 다섯 가지 대사에 초점을 맞춰 전력을 다해 대상을 틀어지고 경제 발전에 힘쓰며 발전을 도모해 소보 도시의 책임을 확실히 짊어지고 소보 도시의 담당을 보여주며 전성 혈액 경제 발전에서 앞장서고 연결의 고품질 발전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회의 참가자들은 또 경시교양 전문영화도 함께 관람했습니다. 전시 부현급 이상 지도 간부, 시 직속 각 부문 주요 책임자, 각 진과 가두의 당정 주요 책임자, 시 교율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와 시당위 순찰판공실 부과급 이상 지도 간부, 전시 정확한 정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 사업 전담반 전체 성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0: 8월 13일 우리 시에서는 시진 2급 인민대표대회 임기교체 선거사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임기교체 규류를 엄숙히 할 때고 난 경시교양 영호를

0: 방영하고 연결시 시진 2급 인민대표대회 임기 교체 선거 사업 방안과 연결시 선거위원회 명단을 선독회했습니다. 우리시 시진 2급 인민대표대회 임기 교체 선거는 2026년 9월 말 전으로 완수하며 시진 2급 인민대표대회 대표 선거일은 9월 29일입니다. 시진 2급 인민대표대회 임기 교체 선거 사업을 잘할 때 대해 시인대 상무위원회 당조석이며 주임인 설지강은 담고같이 지적했습니다. 시진 인대 임기 교체 선거는 전시 정치 생활의 대서로서 전반 국면과 장원한 발전, 민심과 관계됩니다. 전시 상한은 정치적 높이와 전반 국면의 높이에서 그 중대한 의의를 깊이 터득하고 이 사업을 잘할 때 권한 정치적 자각, 사상적 자각과 행동적 자각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당의 령도를 견지하는 데서 동요하지 않고 민주를 발행하는 데서 동요하지 않으며 법에 따른 선거를 견지하는 데서 동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임기교체 10가지 엄금 규율 요구를 견결히 시달하고 경시교양을 상시적으로 전개하며 임기교체 정책에 대한 선전과 해독을 강화해 군중들이 질서 있게 참여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현 향인대는 인대제도가 기층에 불이 내리고 군중을 위해 봉사는 마지막 1km입니다. 이번 임기교체 선거는 기층 인대대우를 최적화하고 기층 권력체계를 보완하며 인대의 직책리행 질과 효율을 높이는 기초적인 사업이기도 합니다. 규범적이고 질서 있는 임기교체를 통해 우리시는 기층 인대조직을 한층 강화하고 장기효과 사업기제를 건전히하며 인대 4개 기관 건설의 규범화, 제도화 수준을 전면적으로 높여 전시 인대사업의 고품질 발전에 끊임없는 강력한 동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시 지도 일꾼들인 려가지, 박용갈, 황금화, 장립군, 김홍매가 회에 참석했습니다.
1: 8월 13일 연결시 용료 홍기 로 병사의 집 현판 수여 및 제막식이 연변 조합기 홍기 4S점에서 열렸습니다. 용료 홍기 로 병사의 집이 제막된 뒤 시 제대군인 사무국은 연변 조합기 자동차 판매 봉사 유한 회사에 제대군인 봉사소 현판을 수여했습니다. 기업 책임자는 향후 용료 홍기 로병사의 집 진지를 잘 관리하고 활용하며 전시 옹군연맹 기업들과 손잡고 사회화 옹군 장기 효과 봉사 분야를 깊이 개척해 정성과 진심을 다해 로병사들을 위해 실제적인 일을 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 제대군인 봉사 중심 부조임 우도는 비공유제 기업의 제대군인 봉사소를 설립하는 것은 우리가 기반을 다지고 기층을 강화하는 전문 행동을 시달하고 사회화 옹군 구도를 확대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하면서 육료 홍기 로 병사의 집 설립은 제대군인 사회화 봉사의 경로를 한층 확대했는 바 기업에서 이 새로운 진지를 잘 관리하고 활용해 제반 우대 봉사를 제대군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시달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0: 8월 12일 저녁 창작 민족 무용극 오설장백 특별 공연이 연변 노동자 문화궁에서 펼쳐졌습니다. 당일 저녁 7시경 맑고 그윽하면서도 심금을 울리는 배경음악이 서서히 울려 퍼지면서 공연의 막을 올렸습니다. 웅장하고 장엄한 무대 배경은 단숨에 관객들을 봉화가 타오르던 그 시대로 이끌었습니다. 이어 무용수들은 음악에 맞춰 무대에 올라 정기하고 섬세한 무용 편성으로 한 폭 한 폭의 항쟁 화폭을 펼쳐 보이며 동북항일전군 장병들이 백산 흙수에 뿌리 내리고 엄동설한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며 백절불굴의 의지로 항쟁한 영웅적 장거를 재현했습니다. 알아본데 따르면 창작 민족 무용극 오설장백은 동북항일전군의 14년에 걸친 간구하고도 탁월한 항일투쟁을 배경으로 항일전군 재봉대가 부대를 따라 전선을 지원하고 뛰어난 솜씨로 항전을 도운 실제 사적을 창작 원형으로 했습니다. 서막, 추억, 혼의 귀환, 제1막, 고향, 각성, 제2막, 미령, 동주, 제3막, 미완, 신생, 제4막, 오설, 홍령과, 종막, 성세, 영원 등 6개 편장을 통해 중국 공산당의 령도 아래 변강 지역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간관 투쟁 속에서도 영영불굴의 정신으로 조국을 보유한 영웅적 기계를 깊이 있게 구가했고 여러 민족 인민이 고락을 함께하고 영욕을 함께하며 생사를 함께하고 운명을 함께하는 공동체 리념을 생동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공연은 근 1시간 30분 동안 이어졌으며 기복이

0: 이해 다기능 학습 구역과 자습실은 빈자리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책상마다 노트와 복습 자료가 가득 놓여 있고 여름 방학을 이용해 시험 준비에 한창인 대학생들은 문제풀이와 문헌 열람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학생들이 이곳에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 소년 아동 도서관은 책향기와 동심으로 가득합니다. 책장에는 그림책, 과학 보급 도서, 아동 문학 등 연령대에 알맞는 도서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올여름 도서관에서 내놓은 25차례 온라인, 오프라인 주제 활동에는 연인수로 1,500명의 어린 독자들이 적극 참여했습니다. 시소년아동도서관 부관장 오나영은 각 열람실은 전 연령대 독자들의 독서 수요를 함께 고려해 부동한 군체의 다양한 독서와 학습 수요를 정확히 충족시키고 있는 바 연학을 위해 찾아오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중노년 시민들도 자주 이곳을 찾아 신문과 간행물을 읽고 있어 로소가 함께 책을 읽는 모습이 도서관의 일상이 됐다고 했습니다. 신화서점도 여름철 여객 호봉을 맞았습니다. 학습 참고서와 명작, 문화, 의력자료 책상 앞에는 책을 고르는 사람들로 붐볐으며 친구들과 함께 책을 고르는 학생들과 자녀의 여름방학 도서를 사러 온 학부모들의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신화서점 영업원 김연영은 요즘은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책을 보러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과외 도서 경우에는 탐험이나 모험류, 과학 보급과 공상과학류 도서가 많이 팔린다고 했습니다. 전통적인 공공 독서 공간 외에도 미륜 북카페, 연청 커피 등 여러 도시 북카페가 전민 독서의 새로운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매장 곳곳에서는 컴퓨터와 책을 가지고 와 공부하는 대학생들을 볼수 있으며 음료 한 잔을 주문하고 반나절 동안 독서와 학습을 즐기기도 합니다. 일부 시민들은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민속과 역사 관련 서적을 읽고 책향기와 커피향이 어우러진 독서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연길 시민들의 독서 공간은 이미 전통적인 공간의 제한을 벗어났습니다. 도시 곳곳에 자리한 독서 공간들은 가장 아름다운 도시 풍경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책 속에서 향상하는 힘을 쌓고 소년 아동들은 책향기와 함께 건강하게 성장하며 중노년층은 독서를 통해 정신적 여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전민 독서는 바야흐로 연길 시민들이 일상에서 손쉽게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생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과곡화, 방송 담당의 서윤옥 출임이었습니다.
0: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맹영수 작사 방학춘 작곡의 우리의 한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모란꽃 피어서 눈이 부십니다. 노을이 물들어 주홍단입니다. 청실 홍실 수놓아 아롱집니다. 하얀 을을 담고 담은 우리의 한복. 요리 보면 제비요, 조리 보면 실버들이라. 아, 정다운 고향의 황홀한 풍경입니다. 리란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맹경수 작사 방학춘 작곡의 우리의 한복을 리라니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가를 마칩니다.
1: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은 건강상식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을 하면서 술자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술을 마시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친구나 동료와 어울리고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마시거나 결혼식 같은 특별한 행사에서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 마시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 해소나 긴장 완화와 같은 정신적 이유도 있습니다. 네, 문제는 후유증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마시든 특별한 경우에만 마시든 우리 몸에 큰 부담을 줍니다. 네, 뇌와 심장, 폐와 근육, 위장관, 면역체계에 이르기까지 알코올은 폭넓게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끼칩니다. 네, 무엇보다 알코올은 발암 물질입니다. 네,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

골은 구강암, 인후암, 후두암, 식도암, 간암, 결장암, 직장암, 유방암과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네, 만성 음주와 폭음이 췌장암과 관련 있다고 한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알코올은 암을 어떻게 유발할까요? 지금껏 학자들이 밝혀낸 알코올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경로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알코올 대사, 산화 스트레스 및 염증, 호르몬 수치 변화, 담배 연기와 같은 다른 발암 물질과의 상호작용입니다. 첫째는 알코올 대사 과정에서 독성 부산물을 생성합니다. 알코올 대사는 신체가 알코올을 분해하고 배출하는 과정입니다. 알코올이 몸에 들어오면 체내 효소가 이를 분해하는데요. 첫 번째 부산물인 아세트알데하이드 역시 발암 물질로 분류됩니다. 연구자들은 특정 유전자 돌연 변이가 몸에서 알코올이 더 빨리 분해되도록 유도해 아세트알데히드 수치를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세트알데히드는 간, 췌장, 뇌와 같은 알코올 대사에 직접 관여하는 신체 부위뿐만 아니라 DNA 자체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세트알데히드에 노출되면 DNA 손상과 돌연변이 발생으로 암이 형성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둘째는 산화 스트레스 및 염증 유발입니다. 알코올은 몸에서 자주 라디칼이라는 신체 세포에 손상을 줄수 있는 유해 분자 방출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자는 산화 스트레스라는 과정을 통해 세포의 DNA, 단백질, 지질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알코올 섭취로 생성되는 활성산소가 세포의 단백질 생성과 분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종양 형성을 촉진하는 염증을 유발하는 비정상적인 단백질을 생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체내 염증은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며 신체 손상을 일으키며 심하면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염증은 정말로 적이 될수 있다. 염증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직 변화를 초래해 암과 같은 건강 문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알코올 대사와 그로 인한 염증이 심각한 뇌 손상, 뇌 축소 또는 알코올성 치매와 같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는 심하게 과음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더욱 심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로 호르몬 수치 변화입니다. 알코올은 호르몬 수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암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스트로겐은 유방암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암세포가 대표적인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이용해 증식하는 것이 유방암입니다. 네, 전문가는 적당한 음주는 에스트로겐 수치를 높이고 더 많은 음주를 부추길 수 있으며 알코올은 에스트로겐을 조절하는 화합물인 비타민 A 수치를 낮춰 유방암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넷째는 담배 연기와 같은 발암 물질과의 상호작용입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음주와 흡연을 병행하는 사람들은 구강암, 인두암, 후두암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알코올은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 포함된 발암 물질을 신체가 더잘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흡연은 그 자체로도 염증을 만들고 DNA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발암 원인은 매우 다양해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알코올이 암에 예방 가능한 원인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개인의 알코올로 인한 암 위험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각 개인의 유전적 배경, 그리고 생활 습관, 식단 및 기타 건강 요인 모두 알코올이 암을 유발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춰 적당히 즐기되 최대한 음주를 줄이는 게 최선입니다. 적정 음주량은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각자 가지고 있는 위험 요소를 반영해 평가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은 볶음밥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볶음밥 증후군으로 한 남성이 다발성 장기 부전을 초래했다고 합니다. 네, 쌀밥은 흔한 주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묵은 밥으로 볶음밥을 만들지만 보존과 섭취를 잘못하면 남은 밥이 자칫 치명적 살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볶음밥 증후군이란 무엇일까요? 네, 광동 강문의 50여 세 진 선생은 며칠 동안 냉장 보관한 밥을 볶음밥으로 만들어 먹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복통, 설사, 호흡곤란 등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심각한 쇼크가 왔고 심장, 간, 신장 등 장기 기능이 쇠약해지기 시작했으며 ICU의 의료진의 응급처치 덕분에 마침내 생명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네, 검사 결과 진 선생은 바실러스 세르우스로 인한 식인성 질병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이 세균은 상온에서 오랫동안 보관된 쌀밥이나 볶음밥에서 흔히 볼 수 있으므로 이로 유발된 급성 중독 증상을 볶음밥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바실러스 세르우스 식중독을 일으키는 식품은 주로 전분을 많이 함유한 곡물이며 흔히 식혜, 하룻밤 묵은 밥, 빵, 고기 완자 등에 나타납니다. 이런 식품은 감각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 사람들이 쉽게 알아차리지 못해 오식하기 쉽습니다. 네, 볶음밥 증후군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먼저 구토형입니다. 바실러스 세레우스에 의해 생성되는 구토 독소는 쌀밥, 국수, 감자 등 전분류 음식에서 쉽게 생성되며 126도의 고온에서 90분 동안 가열해야 합니다. 네, 구토형 바실러스 세레우스 중독의 잠복기는 0.5에서 6시간이며 주요 증상은 메스꺼움과 구토이고 심각하면 신체 면역력에 영향을 미치고 간세포를 파괴하며 다발성 장기 부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 가지는 설사형입니다. 바실러스 세르우스가 산생한 설사형 장 독소는 45도에서 30분 또는 56도에서 5분 동안 가열하면 제거됩니다. 설사형 바실러스 세르우스 중독의 잠복기는 2시간에서 36시간이며 주요 증상은 복통과 설사입니다. 네, 생활 속에서 유용한 정보들을 전해드리는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 더 다양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허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주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멋진 오늘을 위하여 지나간 어제는 추억으로 남기고 다가올 내일은 희망으로 채우되 오직 오늘이라는 선물에 정성을 다하는 삶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사랑은 처음처럼 삶은 마지막처럼. 네,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사람을 잘 만나면 웃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잘못 만나면 참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잘 만나면 믿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잘못 만나면 의심하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잘 만나면 마음을 여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잘못 만나면 마음을 닫는 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법을 배우고 있나요?

0: 살아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좋던가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따뜻하고 깊은 말을 하는 사람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보다는 행동이 우선인 사람.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겁니다. 말을 아끼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거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 네, 어찌 보면 많은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사람보다도 늘 옆에 있어주는 사람, 말이 따뜻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좋지 않을까요? 네, 이번 순서에는 소품, 응원 대상 보내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1: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랫날의 물고기를 패던 수로가 개발 로틴으로 오늘은 또 이렇게 응원 대상으로 일약 상급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방금한 축구의 회원들과 그리고 여태껏 저를 아끼고 사랑해준 관중 여러분께 진심으로 드리는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말에 경기장에서 벌어졌던 몇 가지 뉴스를 절쳐드리겠습니다.
2: 야야야, 아 이게 뭐 오늘 날 지나와 개팔러야. 아 뒤져서 날 와는 김민재한테 뻔쌍한 뭐 막 한편을 잡고 모여주네. 아야, 원래 우리 아들 원래 쉬 알고는 거야. 야, 네 쉬 부끼하는 거야. 그 응원대사 좀 누긴가 좀 봐. 아 누구야? 어여, 아 저게 물고기 하는 거야. 야, 뒤로 응원대사 되는 거. 뒤로 하나, 수학과에 예? 아 우리들 이렇게 응원하나 왔구만. 이야, 기레는 아줌마에게 미지경도. 아니, 아줌마 응원하는 게 기레는 뭐로 이 관중들이고 운동원들이고 이름마다 딱 뛰어들게 보여주게.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왔어. 이래다가 얘 길림대에서 너다 뒷날이면 얘 아줌마는 너다 간밀히 너다 쥐털이 한 별매에다 왔어. 예? 야, 기레 어떻게 했어? 저런 연쌀 먹더라. 아이, 처음부터 대상직무를 맡았는데, 아니, 어떻게 아무래도 한판다야. 그들이 그만 두게 개뻔하겠더네. 그러지 말고요. 저 대원이 어떻게 오늘 좀 나를 모두 방대해서요. 박수도 때리치고 그 다음에 내 이제 구호를 부르면 그거 목이 터지도록 좀 구호를 야? 아 그새 대원이 원래 번수머리 상한 게 오늘 거의 수 있는 게 그 양파 기대해서요. 앞으로 좀 떠나 그래 박수 때리치래요. 예예예. 아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우리 여기 나와서 그럽니까? 예. 예예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저 오늘 여러분들 조용하게 지금 저기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 우리 응원대 앞에 나와서 노래를 한번 부르겠다는데 우리 다 같이 열렬한 박수로 환영하시죠. 할머니 나와주세요. 야, 어떻게 몇 명이면 저는 응원대들이 이렇게 바꿔요. 어떻게 우리 김팀 응원합니까? 그럼 우리 세기 팀이에요. 그래요, 뭐 이기. 아이고. 젊은이 앞에 나와서 이게 오마스겐지 모르겠다 이거. 내 안 나서 뽀로 기계하다가 저기서 뽀로 타는데 이거 홍구 입은 우리 선장님께서 내보다 너무 기쁜지 내일에 나왔는데 어찌겠어. 저도 오마스겐을 하고 그래서 양해라고 듣더냐? 야? 아이고 내 손 놓친 게 무슨 자락이냐 자락이었어. 그래서 지레지레 한거 은행지죠. 야.

我放手。

알겠습니다. 여름에서 견뎌내 그 아줌마 한 가지 말하겠소. 아줌마 얘 카라오케 댕기기는 댕기지. 그게 카라오케라는 게 이런 대중 속의 문화 오락상설과 문명하고 좋기는 좋은데 잼도에 내 술을 지내 그렇게 난 대세계 속에 가지 마소. 난 거기 가서 돈을 판 이틀 말입니다. 그거 제일 배리 불어나는데 막 가서 그저 돈을 거저 띄운 것 같은데. 내 오늘이 이 경기장에 와 보니까 내 좀 무슨 생각이 있는데 내 이제부터는 이젠도 그러지 말 엉덩이 들어서 내 술을 마셨다고 짓어 듣지 마오. 내 카라오케 가서 400원을 받기면 딱 한 250원이나 이렇게 양배서는 탁 미치고 네 번을 받기면 한 번 나 가고 있어요. 나머지는 내 조약에서 우리 길림 성자다가 내 좀 빚을 내던 게 좀 바람이지. 그러지 마세요. 예, 물고기 팔아서 돈을 좀 도움으로 길림 대리를 지원하겠어요. 예? 애들은. 야, 어쨌구나. 원래 이 아줌마가 내 원래 손이 바짝 안 오구나. 아, 가만히 있어. 아줌마 빨리 저 보고를 보자고 내 말을 듣는 게. 아, 그 대우도

야야 아줌마 가면 내 입에 좀 내 까봐 달라 응원하는 거 한번 봐서 이래서 콩수만 도둑 개기

지금 여러분께서는 송소나의 해피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91.3MHz로 여러분들의 안방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해피라디오와 함께하면서 잠시나마 마음에 여유가 있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먼 길은 천천히, 꾸준히 가면 되고 험한 길은 피하지 말고 헤쳐가면 됩니다. 막힌 길은 뚫고 가면 되고 높은 길은 넘어가면 되는 법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가 쌓이면 삶은 자연스럽게 행복해집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립니다. 벼랑 끝에서 길이 없다고 느낄 때 사실은 그곳이 내가 날아오를 곳이었다는 것을. 익숙한 것과의 이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을 가두던 껍질이 깨지는 순간 비로소 당신의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네, 뜻인 즉 과거를 슬퍼하지 말고 현재를 힘들어하지 말고 오늘도 그냥 나대로 살아가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내 편은 바로 나 자신이란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도 나 자신을 믿으며 힘찬 하루 마무리하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호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주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0: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노래 한마당.
1: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 한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오후 2시 노래 한마당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40분간 함께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원호연 작사, 황상용 작곡, 리광일 가수의 당신이 책임져야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칭팅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모바일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을 기대합니다.

0: 네, 오늘도 많은 분들 자리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예,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노래 우리 사는 세상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2-61번, 792-61번입니다. 자, 반주곡 나갑니다.

네, 석화 작사 림봉호 작곡 김선희의 우리 사는 세상을 함께 불러보았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261번, 79261번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리광일의 당신이 책임져야지 듣고 오겠습니다. 가사 적으실 분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리광일의 당신이 책임져야지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래는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1절 가사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 가슴은 당신 때문에 내 가슴은 깊이 깊이 병들었어 깊이 깊이 병들었어 하루 종일 당신 생각에 하루 종일 당신 생각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네 아무 일도 할 수 없네 백약이 무효라 어쩌면 좋아 백약이 무효라 어쩌면 좋아 잠시라도 못 보면 미칠 것만 같은 잠시라도 못 보면 미칠 것만 같은 그리움의 병이라 어찌해야 하나요 그리움의 병이라 어찌해야 하나요 사랑의 병이라 어찌해야 하나요 사랑의 병이라 어찌해야 하나요 당신 때문에 생긴 병이니 당신 때문에 생긴 병이니 당신이 책임져야지 당신이 책임져야지 아무 일도 할 수 없네 네 계속해서 2절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 마음은 당신 때문에 내 마음은 너무나도 지쳐버렸어 너무나도 지쳐버렸어 이 가슴에 심어놓은 이 가슴에 심어놓은 사랑이 원수라오 사랑이 원수라오 백약이 무효라 어쩌면 좋아 백약이 무효라 어쩌면 좋아 이제 다시 못 보면 죽을 것만 같은 이제 다시 못 보면 죽을 것만 같은 그리움의 병이라 어찌해야 하나요 그리움의 병이라 어찌해야 하나요 사랑의 병이라 어찌해야 하나요 사랑의 병이라 어찌해야 하나요 당신 때문에 생긴 병이니 당신 때문에 생긴 병이니 당신이 책임져야지 당신이 책임져야지

네, 2절이 끝나고 마지막 한 구절 반복됩니다. 당신 때문에 생긴 병이니 당신이 책임져야지. 네, 오늘 시간 원호연 작사, 황상용 작곡, 리광일의 당신이 책임져야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악보에서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네, 없네 이렇습니다. 할 수 없네 아니고 없네 명심합니다. 그리고 잠시라도 더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자, 명심합니다. 다시 합니다. 나도.

0: 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1: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0: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1: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0: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오늘 노래 교실 코너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칭킹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모바일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라디오 수신 지역이 아니거나 혹은 라디오가 없으신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 원호연 작사, 황상용 작곡의 당신이 책임져야지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리광일 가수가 불렀습니다. 자, 아래는 계속해서 2절 부분 함께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시 역시 올라갑니다. 잠시라도 더 올라가는 것처럼 이제 다시 못 보면 죽을 것만 같은 자 다시 2절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노래방 반주에 맞춰서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296번, 79296번입니다. 준비하시고요.

0: 오늘 시간 노래 교실 코너로 원호윤 작사, 황상용 작곡, 리광일의 당신이 책임져야지 함께 배워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2-96번, 792-96번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일요일은 우울해요. 잠들 수 없는 시간 속에 저를 둘러싼 그림자들은 셀 수도 없이 많지요. 당신을 데려간 슬픔의 검은 마차에서 작고 하얀 꽃들도 더는 당신을 깨우지 못하겠죠. 전사들은 당신을 되돌려줄 생각이 없어요. 당신께 찾아간다면 그들이 화를 낼까요? 사랑하는 여인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남자. 그 남자가 택한 복수의 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한 외과의사의 죽음을 둘러싸고 숨막히는 추리와 수사가 펼쳐집니다.

0: 라디오 소설 마지막 퍼즐 원작 최국범 두 번째 시간입니다.
1: 재판장님, 원고의 사적인 부분은 응당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원고가 유혹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0: 윤희의 변호사가 다급히 일어나며 상황 역전을 노렸으나 양쪽 모두 결정적 증거가 없었기에 어느 쪽 손도 들어주기 힘들었다. 어느새 방청석은 웅성거렸고 윤희도 생각밖의 상황에 안절부절 못했다. 석 의원이 딱딱한 어조로 법정에서 지켜야 할 규정들을 읽은 후 재판장이 입장해 법봉으로 딱 하고 야무진 소리를 내며 시작을 알릴 때도 윤희는 이곳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몹시 불안했다. 어린 시절 남자애들 따라 산에 놀러 갔다가 발견한 어둡지만 신비한 비밀 동굴처럼 느껴졌다. 햇살만을 죄다 빼놓아 한치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과 또 그 끝을 알고 싶은 충동으로 한데 섞여져 있었다. 어둠은 일종의 경고였다. 움직이지 마 하고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것들이 선명하고 확실하게 주는 경고였다.
2: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원고 진정하세요.
3: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0: 평소에 우아함은 온데간데 없이 윤희는 손을 내저으며 소리쳤다. 하지만 태민이의 연이은 공격에 방청석이 술렁거렸다.
4: 저를 꼬신 거 맞습니다.

0: 이다. 물론 증거도 있고요.
1: 증거가 있다니. 재판장도 의심스러웠는지 턱을 안으로 당겨 코끝에 건 안경테우로 태민이를 주시했다.
2: 그럼 증거를 제출하세요.
0: 나에게 없습니다. 저 여자 몸에 있습니다.
1: 태민이가 검지로 요니를 가리키자 법정안은 삽시에 물 뿌린 듯 조용해졌다.
0: 바로 가슴입니다. 브래지어까지 벗고 저를 유혹할 때 분명히 봤습니다. 왼쪽 가슴 전무리 쪽에 검은 점이 있는 걸 말입니다. 저를 꼬시려고 옷을 벗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그걸 볼수 있겠습니까?
1: 모든 시선이 요니의 가슴에 집중됐다. 태민이의 치명타에 그녀는 손에 엷은 땀이 번졌다.
3: 대체 누가 알려줬지? 예전에 함께 일하던 애가 알려줬을까?
2: 사실입니까? 검은 점이 있습니까?
1: 준호는 요니를 주시했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옷을 벗어야 할지도 몰랐다. 태민이는 상황 역전에 득이 양양해서 얼굴에 거만한 미소까지 띄웠다. 방청석 맨 앞줄에는 여행 중에 소식을 듣고 아들 태민이를 위해 급급히 돌아온 회장과 그의 부인도 같이 있었다. 회사 주주 및 동료들을 포함한 기타 사람들도 드디어 화재의 로산 진면목을 구경하게 됐다는 표정으로 얼굴에는 호기심과 기대의 눈빛이 잔뜩 섞여 있었다. 윤희에게 옷을 벗느냐 벗지 않느냐는 일종의 권리였지만 동시에 그건 고민스러운 선택이기도 했다. 윤희는 아래 입술을 꼭 깨물며 앞을 내다보았다. 억울하면 보여주든가 하는 식의 태민이의 얼굴과 무표정한 판사의 얼굴이 번갈아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두 주먹을 꽉 쥐었다. 보라색 매니큐어를 한 손톱이 손바닥을 찢는 듯했고 실크 원단으로 된 목이 파인 블라우스 한 벌만이 그녀의 가슴을 지키고 있었다.
3: 잠깐만요, 재판장님. 잠시 휴정을 요청합니다.
1: 윤희 변호사가 다급히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이자 재판장은 피곤하다는 표정으로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반문했다.
2: 휴정 말입니까?
3: 네. 원고는 현재 폭행 사건으로 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1: 재판장은 윤희와 태민이를 번갈아 보더니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한다는 이유로 잠시나마 휴정을 날렸다.
0: 감히 나를 재판석에까지 세워? 너 따위가? 가만 안 놔둘 거야. 두고 봐.
1: 태민이는 윤희를 쏘아보며 중얼거렸다. 회장 아들 태민이가 윤희한테 눈독을 들인 지 오래된 건 회사 내에서도 이미 공개된 비밀이나 다름없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부모들이 미리 계획하고 닦아놓은 길을 따라 22년을 그럭저럭 별탈 없이 지냈으나 미국에서 생활해서인지 성격은 자유분방하고 거침이 없었다. 고중까지 학교를 다니고 대학에 진학할 단계에 음악을 한답시고 매일 밴드 멤버들과 어울려 허송세월을 하는 아들을 더 이상 눈 감아줄 수 없었던지 회장은 최후 통첩을 내려 억지로 귀국을 시켰다. 회사 내에서도 오만한 태도와 독단적인 주견으로 관리층과 때론 심한 의견 분기가 생겼고 가끔씩 터지는 계약 모델과의 스캔들은 회장의 골칫거리였지만 회사의 후계자로만 잘 따라준다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0: 진짜 옷을 벗어야 하나요?
1: 효정의 틈에 준호가 변호사한테 물었다.
3: 상황을 봐서요. 윤희의 의사에 따라 다른 방에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양쪽 모두 변호사와 함께 각자 믿을 만한 대리인을 동행하여 전반 과정을 감독받을 겁니다.
1: 윤희는 앞으로 시선을 고정한 채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다. 효정이 거의 끝나는데도 그녀는 아무런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재판이 다시 시작됐다. 그리고 재판장이 아까와 똑같은 질문입니다.

0: 질문을 했다.
1: 사실입니까? 검은 점이 있습니까?
0: 요니는 준호를 향해 얼굴을 돌렸다. 무기력한 눈길로 뒤쪽 방청석을 한 번 쭉 훑더니 숨을 한 번 크게 돌이켰다가 다시 내쉬었다.
1: 사실입니다. 있습니다.
0: 우우하는 소리와 함께 방청석이 술렁거렸다. 연신 혀를 차는 소리도 들렸고 돌이 머리를 흔드는 사람도 보였다.
1: 반대입니다. 피고가 원고의 옷을 강제로 벗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0: 윤희 변호사의 반격은 한 발 늦었다. 아무리 법정이 공정하고 엄숙한 곳이라 해도 전체적 분위기와 평형은 이미 깨졌다. 더욱 놀라운 건 그녀가 변호사의 반격에 호응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몸은 굳어있었고 시선은 앞쪽 대리석 바닥에 지독하게 들이박혔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은, 아무것도 보려고 하지 않는 시선이었다. 결국 재판은 준호의 판단대로 끝났고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돈독이 올라 재벌 2세를 꾀이려다 안 되니 몸으로 유혹한 속된 여자라고, 재판을 핑계로 큰 돈을 한번 낚으려 들었다가 개꼴 망신한 신세가 됐다고 한 양짜리 소문이 심리를 가더니 천 양이 돼버렸다. 회사에서는 계속 일을 할 수가 없었고 업계 내에서도 일락천장이 된 이미지 때문에 모험을 무릅쓰고 그녀와 새 계약을 맺으려는 회사가 없었다. 그 뒤로 윤희는 밖에 나가지 않았다. 어느 날인가 그녀는 욕실 거울을 마주에 섰다가 브래지어를 벗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기까지 했다. 디자인도 사이즈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1: 내 가슴에 어울리는 브래지어는 이 세상에 없어.
0: 화제의 몸매를 소유한 윤희에게 가슴은 많은 것을 갖다 주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속옷 모델이라는 직업과 그 몸값에 따라 오는 돈, 당당한 자신감과 만족스러운 행복감은 그녀에게 경제적이든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가슴 그 이상의 가치를 갖다 주었다. 하지만 윤희는 갑자기 1년 전부터 준호의 조언대로 무대에서 내려와 관련 디자이너 공부를 시작했다. 속옷 모델의 직업이란 결코 오래가지 못하기에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를 미리 대비해둬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이유라고 하지만 회사 사람들은 물론 업계 내에서도 그 점에 대해 의문스러워했다. 회장은 그녀의 지명도를 고려해 초상권을 일부 가지는 것으로 타협을 취했으나 대민이는 반대로 계약 위반을 들먹였다. 디자인 공부도 마감에 들어가 슬슬 손을 좀 펴보자고 생각했으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 그런 윤희한테 발신인이 쓰여있지 않은 편지봉투 하나가 우편함에 배달됐다. 그리고 봉투는 사르륵 소리가 날 때마다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조그만 틈을 보여도 봉투 속에서 불길한 무언가가 당금이라도 뛰쳐나올까봐 윤희는 온몸이 오싹해놨다. 전화를 받고 달려온 준호는 봉투를 확 집어들고 베란다 쪽에 가서 반쯤 열린 카틴을 한 켠으로 쭉 밀었다. 빛이 오는 햇살과 얼굴 사이에 들어올렸다. 징그러운 거미 모양을 한 것들이 안에서 꿈틀거렸다.
1: 그 자식이야. 요즘 뭔가 이상했어. 밖에 나갈 때면 누군가 뒤를 따르는 느낌이었어.
2: 태민이 이 자식.
1: 재판이 끝났다고. 다 끝난 게 아니야.
2: 왜 얘기를 안 했어?
1: 사이코 수준일 줄은 몰랐지. 그놈의 성격이라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이건 어디가 끝이지?
2: 윤희야, 셋이서 한번 만날까?
1: 뭐? 그 자식이랑?
2: 어, 이대로 당할 수는 없잖아. 만나서 대화하자. 이런 일은 경찰에 신고해봤자 별 효과가 없어.
1: 그 자식한테 통할 줄 알아?
2: 넌 그럼 억울하지도 않아?
1: 재판만...

0: 말이야?
1: 응. 이길 수도 있었잖아. 우린 증명할 수 있었어. 그 자식이 거짓말했다고.
0: 거기까진 가고 싶지 않아.
1: 그건 나도 그래.
2: 준호가 내준 팔을 위고 누워서야 겨우 그녀의 숨결은 평온해졌다. 라디오 소설 마지막 퍼즐. 원작 최국범, 극본 장선자, 해설 최림, 배역의 김혜연, 정선화, 최림, 강성조, 제작의 최림.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요즘은 저녁마다 식사를 마치고 오는 아이와 함께 수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식사를 마치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평소 열심히 문제를 풀던 아이가 유독 어제는 별스럽게 문제도 풀지 않고 제가 물어보면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몰라서 그러는 줄 알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지만 아이는 계속 딴짓만 할 뿐 질문에는 제대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해? 하기 싫으면 그만둬! 라고 했더니 아이는 계속 공부하겠다고 애원했기에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다시 원모습으로 돌아갔고 참다 못한 저는 아이에게 버럭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제 저녁은 저의 화와 아이의 울음으로 하루를 마치게 됐습니다. 아침에 일찍 깨어 옆에서 눈이 퉁퉁 부은 채 곤히 자고 있는 아이를 보는 순간 아이에게 화를 냈던 제가 너무 미안했습니다. 아이를 꼭 안아주니 아이도 잠결에 손으로 제 목을 꼭 껴안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잠에서 깬 뒤 어제 크게 화를 내서 미안하다고 아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낮에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했다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었다면서 집에 돌아와 엄마와 좀 밖에 나가 놀고 싶었는데 놀지 못하고 또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싫어서 딴짓을 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내가 별스럽게 행동했을 때 엄마가 내 마음을 먼저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별스럽다입니다. 보통과는 다르게 이상스럽거나 격에 맞지 않게 생뚱같다는 뜻으로 평소의 패턴에서 벗어나 뭔가 이상하게 느껴질 때 활용하며 오늘은 별스럽게 배가 아파난다처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쓸 수 있습니다. 몸의 컨디션은 물론 사람의 행동이나 분위기가 평범하지 않고 어색하게 느껴질 때도 표현 가능합니다. 별스럽다에는 또 여러 가지로 특색이 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저희 집 이웃 아주머니께서는 직접 김치를 담가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데 시중에서 파는 김치와는 달리 재료 배합이 남다릅니다. 각종 과일과 천연 양념을 넣어 숙성해서 맛과 향이 다채로운데 맛을 본 이웃들은 모두 별스러운 김치라고 칭찬하곤 합니다. 흔히 맛볼 수 있는 맛이 아닌 독자적인 매력과 특색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쓰인 별스럽다는 이상하다는 뜻이 아니라 평범한 수준을 넘어 독특하고 특색이 있어 남들과 구별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수공예품, 풍경, 사람의 개성 등 독특한 매력이 느껴지는 대상에 두루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평소와 달라 이상한 기분이 들 때 혹은 남다른 특색을 가진 물건을 만났을 때 오늘 배운 별스럽다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16기 탐구 잡지가 습금 병력 중요한 걸 재해방지, 재해감소, 재해구조 능력을 재고하자를 발표했습니다.
0: 올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철도가 발송한 여객이 연인수로 28억 명에 달해 사상 동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 올 1월부터 7월까지 택배업계가 급속하게 성장하며 전국 택배 물량이 동기 대비 4.8% 증가했습니다.
0: 일본의 무조건 항복 80일 주년을 맞아 일본 시민들이 집회 시위를 진행하며 침략 역사를 직시하고 전쟁 죄향을 반성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1: 8월 16일에 발간된 제16기 탐구 잡지가 중공조항 총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병의 중요한 글, 재해방지, 재해감소, 재해구조 능력을 재고하자를 발표했습니다. 광활한 국토와 복잡한 지리 환경, 다양한 기후 특성을 갖고 있는 중국은 자연재해가 쉽게 발생하고 자주 발생합니다. 18차 당대회의에 당조항은 재해방지, 재해감소, 재해구조 사업을 인민의 안위와 국가의 안전에 관계되는 대사로 삼고 리념 전환, 체제 개혁, 체계 건설, 능력 향상 등 면에서 많은 포치를 하고 광범위한 간부 대종들을 인솔해 일련의 중대 특대 자연재해를 극복하고 인명피해와 자산 손실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신이 공인하는 것입니다. 재해방지, 재해감소, 재해구조 사업을 잘 하려면 반드시 당의 전면적 지도를 견지하고 인민지상주의, 생명지상주의를 견지하며 자연법칙을 존중하고 예방중심을 견지합니다. 그리고 개혁과 혁신을 견지하고 교통적 관념을 견지하며 사회공동관리를 견지합니다. 이러한 귀중한 경험을 잘 활용하고 새로운 실제와 결합해 끊임없이 풍부해하고 발전시켜 합니다. 당면 우리나라의 재해방지, 재해감소, 재해구조 사업은 적재는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고품질 발전과 고수준 안전을 통일적으로 기획하는 전략적 높이에서 재해방지, 재해감소, 재해구조 사업의 극단적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해야 합니다. 우세를 적극 발행하고 단점과 부족점을 보완하며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능력과 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해야 합니다. 이로써 인민대중의 생명재산 안전과 사회 안정을 확실하게 수호하고 중국식 현대화가 안정적으로 멀리 나가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반드시 재해에 대한 관리를 사전으로 예방하고 전환시켜야 합니다. 원천 관리와 통제를 견제하고 안전 회복력 요구를 국토공간 계획과 재반 건설 계획에 일괄되게 적용하며 자연재해 위험을 효과적으로 피합니다. 잠재적 위험 부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각종 재해 위험 부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정확하게 식별해야 합니다. 공정 정비를 강화하고 중요한 도시와 재해 다발 지역의 관건적 기반 시설 방어 기준을 함량하게 제고하고 북방지역의 홍수방지와 침수방지, 재해방지 기반시설의 단점을 다그쳐 보완해야 합니다. 고위험부담 지역에 대한 중점 예방통제를 강화해 기존 위험을 효과적으로 낮추고 신규 위험 증가를 단호히 억제합니다. 반드시 중대재해에 대해 대응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최저선 사고방식, 극한 사고방식을 확고히 다지고 중대재해와 위험부담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비상대응안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어려움과 도전을 보다 더 충분하게 평가하며 업무 조치를 보다 더 주도하고 면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관측 조기경보 체계를 건전히 하고 조기경보의 적시성, 정확성, 통달성을 높여야 합니다. 대안전과 대응급을 건전히 하는 구도 내에서 응급지휘기제를 건전히 하고 관건적 시각에 돌진할 수 있고 승전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종합구도, 과도기배치, 복구재건 사업을 통일 기획하고 자연재해 위험의 이전과 확산을 방지합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반드시 중대재해 중대실현에 대응하는 면에서 우수한 답안지를 제출하여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충분히 과시해야 합니다. 반드시 과학기술의 지지와 법치 보호가상을 강화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면에서 신형의 거국체제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응급 분야의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을 추진하며 응급 학과 건설과 인재 양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연재해에 대한 기초연구를 깊이 있게 전개하고 핵심 기술 공략을 추진하며 재해방지, 재해감소, 재해구조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심화해야 합니다. 법치면에서 응급 분야의 법치체계를 건전히 하고 립법면의 보완과 엄격한 집법을 결부시켜 재해방지, 재해감소, 재해구조의 법치화 수준을 한층도 높여야 합니다. 반드시 재해 방지와 재해 감소, 재해 구조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기층은 자연재해를 막는 최전선이며 기층에 착안하고 기반을 다지는 사업을 한시도 늦춰주는 아니입니다. 기층 응급 구조 역량 체계를 보완하고 응급 장소 건설과 물자 장비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회 응급 역량 건설을 격려하고 지지하며 대중을 동원해 재해를 관측하고 방지하며 다스리는 체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재해 방지, 재해 감소, 재해 구조에 대한 과학 보급 선전 강도를 높이고 전민의 재해 방지와 위험 대피 의식과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반드시 책임을 참답게 다져야 합니다. 재해 방지, 재해 감소, 재해 구조는 여러 부문, 여러 종류, 여러 고리와 관련되기에 반드시 직책과 분업을 명확히 하고 책임 사슬을 단단히 연결하며 합심의 합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각 지각 부문은 책임을 다는 한편 통일과 분업의 결합, 구조와 방지 접목, 상하 연동을 견지하고 공동 관리와 협력의 업무 구도를 다같이 형성해야 합니다. 재해 방지, 재해 감소, 재해 구조 사업을 잘 하려면 올바른 지적권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한편 발전만 중시하고 안전을 경시하며 재해 구조를 중시하고 예방을 경시하는 등 경향을 단호히 시정해야 합니다. 교육 강습을 강화하고 각급 간부들의 재해 방지, 재해 감소, 재해 구조 능력을 힘써 제고시켜 인식과 책임, 업무 수행이 제대로 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0: 올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철도가 발송한 여객이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한 연인수로 28억 명에 달해 사상 동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철도 부문은 여객의 다양한 출행 수요에 따라 운송 업무를 정성껏 수행했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철도 부문은 무한 서안 고속철도 서안 동과 시원 동 구간, 금화 건덕 고속철도 란계 동과 건덕 구간 등 새로운 노선과 역의 자원을 통일적으로 활용하고 운송력 투입을 확대했습니다. 따라서 전국 철도의 일평균 운행 편수는 동기 대비 5.2% 증가한 11,462편에 달했습니다. 8월 15일 새벽 2시 55분 대동 남역에서 북경 북역으로 가는 D4494편 열차가 천천히 역을 나왔습니다. 여객 400여 명 중 절대 다수는 주말을 이용해 대동에 놀러 가는 관광객이었습니다. 여객 장원 씨는 오전에 운강석굴을 참관하고 저녁에 대동 옛성을 구경한 후 이 열차편을 통해 새벽 5시에 집에 도착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낮에는 관광하고 밤에는 길을 재촉하는 모델이 아주 좋다고 말했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별빛 연조호, 판다 전용 열차, 장강 삼각주의별, 남방 열차,

0: 등 브랜드 관광 전용 열차는 관광지와 호텔을 연결시키고 관광객들의 다양한 관광 수요를 만족시키는 한편 연산의 관광 자원을 활성화하면서 철도 플러스 관광의 새로운 장면, 새로운 경영 형태를 선보이며 문화 관광 소비를 효과적으로 견인했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철도가 운행한 관광 열차는 2,159편, 그중 관광 전용 열차가 1,184편, 관광 전용선은 975편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각지의 경기, 전시회, 문예 공연 활동을 정확하게 연결하고 가수 팬 전용 열차, 축구 팬 전용 열차 등 79편을 운행해 봉사 소비의 에너지 확대와 질적 제고를 촉진했습니다.
1: 국가우정국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우리나라 우편업계 운송량이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한 1,274억 4천만 건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한 달간 택배 물량은 일평균 5억 5천만 건이었습니다. 현재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서비스 효율은 부단히 향상하고 있습니다. 신강위글 자치구 창길회족 자치주 모리가자흐자치현은 냉동 창고 저장 플러스 온라인 플랫폼 플러스 콜드체인 배송 일체화 서비스를 기반으로 현지 양고기, 수제 국수, 치크콩 등 특색 농산물을 전국 시장에 수송하고 있습니다. 모리현 보스탄향 우편소 직원 아만 하나하티는 신선한 소고기며 양고기가 택배 서비스를 통해 당일에 원산지 물품을 타 지역 시장에 배송하고 있으며 세 번째 날이면 고객들에게 배송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국가우정국 발전연구센터 산업경제부 왕학함 주임은 7월 택배 업체들이 농산물 택배 수요에 따라서 서비스 보상 체계를 전면 승격했다고 비유했습니다. 한편 택배 기업들은 산업 수요에 맞춰 정밀한 대책을 강구하고 지능형 물류 혁신으로 특색 산업의 고품질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했습니다. 왕학함은 택배 기업들이 특색 산업 군체와 깊이 협력하면서 지능화, 일체화 공급망 서비스 능력을 바탕으로 상하류 기업의 전환과 성격을 이끌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업계 종합 운송 능력과 다원화 장면의 서비스 품질이 꾸준히 향상하는 한편 산업 사설 협력을 심하고 비상 대응 능력을 전면 강화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8월 택배 업계는 안정적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0: 2026년 전국 생태의 날 조세 행사가 15일 내몽골 자치구 훌룸뷰르에서 열렸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여러 부문이 생태문명건설 관련 종료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행사 현장에서도 생태문명건설 성과와 생태제품 홍보 전시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올해 전국 생태의 날 행사의 주제는 중국식 현대화의 녹색 바탕을 튼튼히 다지자입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률사업위원회, 최고인민검찰원, 공청단중앙, 공업정보화부, 자연자원부, 생태환경부, 수리부 등이 관련 정책을 해석하고

0: 조정과 최적화를 통해 탄소 배출 정점 목표를 예정대로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 계획 기간은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목표를 실현하는 관건적인 공략 단계입니다. 15차 5개년 전망 계획 탄소 배출 정점 도달 행동 방안은 지역 간의 상호 보완과 석탄 소비 대체, 중점 업종 에너지 절약과 탄소 소비 절감 등 주요 사업을 배치했습니다. 전반 목표에 따라 2030년까지 국내 생산 총액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5년에 비해 17% 낮추고 비화학섬유 에너지 소비 비중을 25%로 높여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목표를 예정대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1: 귀두성 혁장현 금은산 가도 금산 지역사회는 가난 구제 격치 이수 지역사회입니다. 올여름 이 지역사회 주민 손성량의 막내딸 손신이 지원한 대학교 입학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손신은 이 가정에서 배출한 네 번째 대학생입니다. 빈곤의 탈을 실현하고 세 살을 맞이하는 가난 구제 격치 이수가 주민들의 생활을 개변했다면 교육은 이들의 삶의 질을 더 풍요롭게 해주었습니다. 금은산 서원에서 합격 통지서를 받은 손신은 영어책을 들고 개학시험 준비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길림대학 동물의학학부에 진학하는 것은 손신의 꿈이었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인생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는 손신은 자신의 꿈을 향해 더욱 굳건히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신의 아버지 손성량도 요즘 입가에 웃음이 끊기질 않았습니다. 내 딸을 모두 대학생으로 키우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손성량은 예전에는 985 대학이 무엇이고 211대학이 어떤 곳인지 전혀 몰랐지만 지금은 그나마 경험이 생겼다고 너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손성량은 소학교 3학년을 중퇴하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2019년 가난 구제 격지 이수를 시작하면서 가족은 아혈촌에서 금산 지역사회로 이사했습니다. 손성량은 당시 마을에서 가장 먼저 이수 협약서에 서명한 사람입니다. 이 같은 결심을 굳힌 뒤우는 다섯 자녀를 모두 좋은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손성량은 아이들의 교육을 소홀히 하고 싶지 않았다며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이들을 꼭 공부시켜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뒤 아이들은 가까운 곳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꿈을 향해 발걸음도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셋째 딸 손몽란에 있어 입학 통지서는 개인의 인생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니라 온 가정의 미래도 밝혀주었습니다. 손몽란은 공부는 진정 인생을 바꿀 수 있으며 학습 성적이 좋아질수록 우리의 삶도 날로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성량 가정에서 대학생 4명을 배출한 것은 교육을 통해 빈곤의 탈을 실현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격지 이주 사업을 시작한 이래 금은산 가도는 이미 본과생 1192명, 석사연구생 81명, 박사연구생 5명을 배출했습니다. 혁장현 교육국 교육연구실 곽봉 주임은 교육은 개인의 운명만 돌려놓는 것이 아니라 향촌 전면지능의 미래를 위해서 저력을 키워주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곽봉 주임은 전현에서 가장 아름답고 기반시설이 가장 고전한 정착지 주변 학교마다 우수한 교사진을 배치하고 동아리 수업을 개설해 학생마다 덕지 채비로가 전면 발전하도록 돕고 모든 아이들이 밝은 웃음꽃을 피울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0: 8월 15일은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포해서 80일 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형식의 기념 행사를 조직하여 역사를 명기하고 선열들을 추모하며 위대한 항전 정신을 선행했습니다. 9.18 사건 발생지인 료령성 심양시 9.18 역사박물관은 산천은 무난하고 영웅의 혼은 영원히 빛난다를 주제로 기념 행사를 진행하고 대중들이 백산국수에서 펼쳐진 14년간의 피어린 항쟁을 돌아보도록 했습니다. 심양시 소학생 굴천락은 이 역사를 평생 기억해야 한다며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몸을 단련해 장차 커서 조국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박물관은 항전 문물과 역사 전시 코스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문제에 답하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전시를 돌아보는 과정에 관람객들은 사고를 멈추지 않고 문답식을 통해 역사 진실에 다가서고 역사를 마음에 되새겼습니다. 8월 15일 길림성 통화시의 당원 간부와 대중들은

0: 양정우 열사령원을 찾아 혁명선례를 주마하고 분투의 힘을 다졌습니다. 올 4월 양정우 열사령원은 관람 내용을 갱신하고 시설을 승격하고 개소하는 공사를 진행했으며 전시실은 이미 개방됐습니다. 새롭게 꾸며진 전시는 양정우의 생애와 업적을 주선으로 서사 논리를 보강하고 3개 부분 11개 단원을 통해 그의 빛나고 장대한 일상을 생생하게 재현했습니다. 동아시 동참구 신참가도 사무소직은 선명연은 장대한 역사 장면과 소중한 혁명 유물은 동북항일연군 장병들이 혹한 속에서 홀로 또는 어깨 겹고 쌓은 격동의 세월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며 앞으로 직책에 충실하고 기층에 뿌리를 내리고 군중을 위해 봉사하면서 오늘날의 행복한 생활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제5진 남경대학살 역사기억 전승자 취임식이 15일 일본 침략군 남경대학살 조난동포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현장에서 올해 97세 남경대학살 생존자 하숙금 어르신이 떨리는 손으로 증서 한 장 한 장을 젊은 세대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남경대학살 조난자 완가전 어르신의 손자인 동남대학의학원 대학원생 완태구는 남경대학살 역사기억 전승자 증서를 넘겨받았습니다. 완태구는 전승 증서는 선조의 당부이자 시대가 맡긴 중책이며 의사로서 생명을 지키고 전승자로서 역사를 수호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역사의 진실을 알도록 하려다고 말했습니다. 강서성 남창시 신사군 군부 유적지 진별관은 15일 열사를 명기하고 우리 세대가 스스로 강해지자 주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각계 대표들이 차례로 꽃다발을 진정하고 머리를 숙여 혁명 선열들을 추모했습니다. 남창시 시민 진계는 선열들이 나라를 위해 피를 흘리며 싸운 것은 중화민족의 굽히지 않는 정신적 기동이며 앞으로 분발 정진하면서 선열들의 충성과 책임의식을 전하려다고 표했습니다.
1: 100년 가까운 역사를 지닌 유조공장이 도시 한복판의 초대형 스낵 매장으로 변신하기까지 하나하나의 몰입형 소비 공간들이 산업유산의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며 신소비 활력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오늘 활력중국 조사행은 호남 장사로 떠나 이곳 산업유산이 어떻게 소비를 견인하는 활력 랜드마크로 탈바꿈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장사 유조공장 단지에서는 흙과 목질, 빛과 그림자 등 자연 요소를 산업유산 공간에 녹여낸 현대예술전이 열렸습니다. 전시장인 장사 유조공장은 1939년 설립된 중국 식물 유료공장 장사판사처가 전신입니다. 공장 유산으로 남은 산업 랜드마크로서 높낮이가 제각각인 녹슨 거대형 유소 탱크 12개는 통째로 보존, 보강되었으며 외벽은 이도적인 장식 없이 역사적 질감을 최대한 유지했습니다. 내부는 이류 매장, 전시 공간, 서점 등으로 개조되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한편 낡은 건물과 담장에서 철간 즉 벽돌 6만 장은 정리 수거해 새벽으로 다시 쌓아 올리고 유행을 따른 문화창작 매장과 연극 공연 공간으로 활용했습니다. 공장의 원시적 구조와 조직은 그대로 이어져 놀이, 체험, 소비가 결합된 복합 공간을 조성하면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독특한 여유로움과 탐험의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한 관광객은 이는 기존 장소에 새로운 생명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도시의 역사를 품고 있기에 깊은 뜻을 지니고 이와 동시에 사람들에게 생활의 새로운 재미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장 1년여 만에 단지 내 일평균 유동 인원은 연인 수로 3,000명 내지 4,000명에 달하고 여름 성수기에는 하루 최고 1만 명을 넘길 정도입니다. 산업유산이 생기를 되찾으며 장사의 새로운 도시 방문지 랜드마크이자 여가 소비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유소공장이 역사의 온정을 담는 재해석이라면 올 4월 새롭게 문을 연 장사 도심의 몰입형 스낵 체험 공간은 관광지로서 도시 새로운 유동 인구 유입구로 떠올랐습니다. 고객들은 이곳에서 쇼핑에 앞서 높이 2.7m의 초대형 쇼핑카드, 대형 음료병, 라면벽 등 공간 앞에서 사진 촬영을 하며 즐기게 바쁩니다. 상품이 풍부하고 온라인 쇼핑이 편리해진 오늘날 경험의 가치는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기대는

0: 무엇을 사느냐에서 무엇을 느끼느냐와 무엇을 공유하느냐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해당 공간 책임자 황사사 씨는 팀은 이러한 변화를 포착해 선반을 전시 부스로 설계하고 판매장을 즐거움 체험 공간으로 승격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개장 첫달 유동 인원은 연휴수로 104만 명을 돌파했고 여름방학이 시작된 7월에 들어서서는 일평균 3만 명 이상으로 평일 대비 약30% 증가했습니다. 황사사 씨는 소비자가 끊임없이
1: 가로화 동안 제방 붕괴가 가장 심각하여 붕괴 구간이 30m에서 한때는 117m까지 확대됐습니다. 구조대원들은 14일부터 지속적인 복구 작업을 진행했고 10월 저녁 8시 29분에 붕괴 부분을 성공적으로 메웠습니다. 남북 방향 제방은 붕괴 구간이 물살의 지속적인 침식으로 거의 4배로 확대됐습니다. 붕괴 상단에는 동서 방향으로 앉은 도로교가 있어 굴삭기와 덤프 트럭의 활동 구간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중국 안능그룹 비상구조사업부 왕평무 부부장은 솔직히 이러한 현장 구조 환경은 과거 구조 작업에서 매우 보기 드문 경우라고 말했습니다. 왕평무 부부장은 붕괴 길이가 117m에 달했고 기존 제방 상단에서 교량 하단까지의 높이가 불과 5m에 불과해 대형 공정 장비의 진입이 어려웠으며 자재 운송이 가장 큰 난제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조대원들은 교량 외 도로를 자재 운송 통로로 활용하여 교량에서 직접 아래로 속재를 매달아 내리거나 쏟아부어 일반적인 육상 수상 작업에 이어 공중 작업면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현장에 중국 안능 구조대원들은 북경, 합비, 남령, 무한, 서안, 송도 등 전국 각지에서 지원을 위해서 달려왔고, 석재 수송을 맡은 이들 중에는 조구 현지의 화물차 기사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사는 14일 오후부터 24시간 넘게 쉬지 않고 왕복하며 물자를 운송했습니다. 합봉 이후 구조대원들은 제방을 추가로 보강하고 두께를 늘릴 예정입니다. 수리 부문도 실시간 판단을 이어가며 2차 위험 발생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조구 수문 수자원 측정 보고센터 수량 측검과 왕해결 과장은 현재 상류 수량 상황에 따르면 사형하 조구 수문서의 고수위 운행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제방 순찰과 위험 점검 강도를 높여 위험 상황을 즉시 배제하고 처리할 것을 관계 부문에 당부했습니다.
0: 일본의 무조건 항복 81주년을 맞아 일본 시민들이 도쿄에서 자발적으로 집회 시위를 진행해 침략 역사를 직시하고 전쟁 죄행을 반성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국제 인사들은 일본 정부가 역사를 직시하고 침략 죄행을 반성하기는커녕 군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재군사화 진척을 가속화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이러한 위험한 경향은 지역 나아가서 세계 평화 안정을 위협할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일본은 중국에서 저지른 그 잔혹한 죄행을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일부 일본인들은 반성은커녕 역사를 모르고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한 집회 참가자는 이곳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이라며 지금 일본은 다시 군국주의 잘못된 길로 빠질 위험에 처지에 놓이는데 이를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참가자는 침략 전쟁이 아시아 이민에게 끼친 극심한 피해는 관련 서적에 모두 기록되는데도 일본은 현재 그 역사를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그는 나카이치 사나이 은행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제 인사들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군국주의 잘못된 길을 절대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공립대학 아시아 아프리카 학원 과학 연구 부원장 안드레이 페시우는 전국 기자회 인터뷰에서 일본 우익 세력은 역사를 반성하고 교훈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이른바 림국 위협을 지속적으로 부각시키며 재군사화 추진에 명분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성공회 대학교 양기호 교수는 나카이치 사나이 정권 출범 이후 국가정보국 설치, 심판, 방위백서 발표 등 일련의 군비 확장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헌법 개정을 시도하며 군국주의 부활을 위한 길을 닫고 있으며, 다카이치 정권의 행보는 국내에서 반대 목소리를 더 크게 키울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0: 전 아메리카 대학교 총변합회 리사회 이상이자 캐나다 학자인 나스롱은 남경 대학살 희생자 기념관을 수차례 방문한 적이 있다며 이번 학생들을 이끌고 방문해 더 많은 캐나다인들이 이 비참한 역사를 알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많은 일본인들이 이 역사를 부인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은 이미 여러 차례 전쟁에 대해서 사과했지만 일본에서는 이 같은 태도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는 잘못된 것이며 우리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정금아 김상희였습니다.
1: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
2: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관평이 좋아하는 전고를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글로벌 환경관리에 지혜를 기여하는 중국 생태문명건설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자체 발전의 길을 따라 확고하게 나아가는 중국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개를 특별 프로그램 평어 그림 습관병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7부 사람이 정산을 저버리지 않으면 정산도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다 여섯 번째 부분입니다.
1: 효소리는 사람들은 새 술잔을 들고 노래하고 꽃들은 대당의 봄을 춤추며 만발하니라는 부류의 경전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고 시대 정신에 입각한다는 뜻으로 문장은 시대에 순응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 가요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기치를 축혀들고 민심을 결집시키며 신인을 양성하고 문화를 발전시키며 경상을 수립하면서 사회주의 문화 강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은 2022년 북경 동계올림픽 개막식이 기억에 생생할 것입니다. 이 같은 성회에 그리스어로 올림픽 회가를 높이 부른 천진난만한 어린이 합창단이 있었습니다. 이들 어린이 합창단은 태양산 깊은 곳 하북성 부평의 마란촌에서 왔습니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올림픽 무대에 오른 사람은 상냥하고 친절한 노인 등소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등소람 어르신은 병으로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어르신은 산속의 아이들에게 끝없는 즐거움을 가져다 주었고 음악이 있어 산속의 아이들도 아름답고 다채로운 소년 시절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지금 중앙음악대학 교원과 학생들이 부평으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3: 저는 우경유라고 합니다. 중앙음악대학 사상 정치입니다. 2022년 4월 8일 등소람은 북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특출한 기여를 한 개인이라는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아이들에게 꿈을 가지게 한 사람은 떠났지만 등소람이 이루지 못한 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등소람은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마란 어린이 음악축제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랐습니다. 올해 마란 어린이 음악축제 개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 대회를 데리고 어린이들이 훈련하는 교실로 가보았습니다.
4: 대단합니다.
5: 너무 잘하네요.
6: 어린이들, 오늘 북경에서 선생님 두 분 오셨습니다.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 안녕하세요.
6: 그럼 오늘은 대선생님이 음악 수업을 할 겁니다.

0: 합니다.
1: 이 어린이들의 평균 연령은 10살 정도이고 가장 어린 친구는 7살 정도입니다. 자, 그럼 이번 무대에 오를 어린이들의 훈련 상황은 어떨까요?
2: 남학생들 다 좋습니다. 자, 남자 어린이 2명도 이리 오세요. 여학생들 힘내세요. 보니 남학생들은 모두 아주 아주 잘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먼저 이 세 남학생들의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아주 잘 불렀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구절의 멜로디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0: 어린이들은 다 서로 다른 학교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음악은 깊은 산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자신감과 즐거움을 찾아주었습니다. 나중에 음악 선생님이 될 건가요?
1: 네.
0: 왜요?
1: 노래 부르는 것이 너무 좋아서요.
0: 노래 부르기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4: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환경관리의 지혜를 기여하는 중국 생태문명건설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3: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8월 15일은 중국의 전국 생태의 날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글로벌 생태 재해와 극동적 날씨가 다발하면서 각국의 발전을 일괄하고 환경을 보호할 때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러 나라 관원과 전문가들은 발전 도상국의 녹색 저탄소 발전을 위해 중국은 효과적 경로를 모색해냈다며 이는 경제 발전과 생태 보호가 서로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환경 정비, 기후 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 지혜를 이바지했습니다. 중국은 녹색 발전 이념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중국을 수차나 방문했던 영국 노팅엄 대학 부교수 조너선 설리반은 중국에 올 때마다 환경 개선을 실감한다며 감개무량해 했습니다. 설리번의 눈에 비친 중국의 환경 개선 배후에는 생태 문명 건설을 위한 수치가 안받침되어 있습니다. 지구급 및 그 이상 도시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2개로 20% 감소하고 장강과 황하 번류 전 구간의 수질이 여러 해 동안 안정적으로 2급 수준을 유지했으며 근안의 해역 량질 수질 비율이 2020년보다 7.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산림 피복률이 25%를 기록하면서 중국은 세계에서 녹색 면적이 가장 많이 증가하고 가장

가장 빠른 나라가 됐습니다. 르완다 환경단체인 레드스톤 지속가능발전 이니셔티브 창설자 그레고리 바쿤지는 중국의 경험은 장기적 안목과 혁신정신, 효과적 관리의 지도 아래 경제발전과 환경보호가 서로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기후변화기본협약과 파리협정을 적극 관찰하고 중국이 2035년 국가 자주적 기업 목표를 선포하며 여러 나라와 협력해 다국적 자연보호지와 생태벨트를 건립하고 솔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곤명 생물 다양성 기금을 설립하기까지 중국은 시종 글로벌 생태 문명 건설의 중요한 참여자와 기여자, 선도자가 됐습니다. 독일 뮌헨공업대학 기후환경정책연구실 주임 미란다 시로이스는 일부 나라가 국제환경 프로젝트에서 퇴출할 즈음에 중국은 글로벌 환경사무에서 이력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는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로이스는 녹색기술 분야에서 뚜렷한 진전을 이룩한 중국은 환경 분야의 과학연구 투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세계 최고의 환경과학연구를 전개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녹색 전환에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재생에너지 체계, 가장 크고 가장 완비화한 신에너지 산업사슬을 건설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량질적이고 능률적인 에너지 저탄소 장비 제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녹색 저탄소 발전을 위해 확실한 기여를 했습니다. 현재 중국 기술을 채용한 일련의 프로젝트가 여러 나라에 뿌리를 내리면서 녹색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기화 철도는 전통적 디젤 기관차보다 탄소 배출을 7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브라질 바루에리 쓰레기 발전소는 현지의 환경 정비와 청정 에너지 공급에 윈윈 방안을 제공했으며 중국에서 제공한 녹색 태양광 패널은 태평양 섬나라인 나우루의 해안선에 가지런히 배열됐습니다. 마다가스카르 다나나리보 대학 환경관리와 지속가능발전 전문가 엘레나라 자핀 드라마로는 기후변화 등 글로벌 공동조준에 직면해 중국은 세계 각국과 함께 기후융자 기술 이전, 인재 양성, 과학 연구, 생태계 복원,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지속 가능 발전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생태 환경 법전은 중요한 시범적 의의를 갖습니다. 중국 생태 문명 건설의 풍부한 실천과 탁월한 성과는 중화인민공화국 생태 환경 법전을 편찬하는데 실천적 기반과 귀중한 경험을 제공해 줬습니다. 8월 15일부터 시행한 이 법전은 생태환경법률 30여부, 행정법규 100여 건, 지방성 법규 1000여 건 등을 집대성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조화공생하는 현대화를 위해 더 강한 법치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코트디바르 환경보호 전문가 가스톤 쿠오는 중국 생태환경법전은 중요한 시범적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중국 생태문명 건설 실천의 중요한 제도적 성과일 뿐만 아니라 법치를 통해 녹색 발전을 추진하는 데 새로운 시범을 제공했습니다. 세르비아 국가관리와 지방자치부 국무비서 프레드라그 라이치는 관련 법전은 국제환경법 발전사에서 중요한 리듬 표적 의의를 가지며 중국 생태환경관리 체계의 성숙과 제도적 우세를 충분히 구현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해외 전문가와 학자들은 중국이 생태환경 법전을 통해 생태관리를 통일적으로 추진하는 모델은 기타 국가, 특히는 광범한 발전도상국이 환경관리 분야에 봉착한 난제를 해결하는 데 계기를 제공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기네아 환경지속가능발전부 법률고문 시를 아볼리는 중국이 환경기법과 관리면에서 쌓은 경험은 아프리카 국가가 환경법률제도를 보완하고 환경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데 유익한 참고를 제공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다 빈드라마로는 중국의 관련 경험은 공공정책의 협동과 생태환경 복지체계를 보완하려는 국가에 유익한 참고를 제공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0: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0: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0: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0: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1: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2: 계속해서 뉴스 조작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체 발전의 길을 따라 확고히 나아가는 중국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다양한 보도를 해드리는 뉴스 조작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소소를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2: 최근 서방의 일부 언론과 싱크탱크가 이른바 중국 압박론을 제기하면서 중국 제조업, 신에너지 산업 수출이 글로벌 시장 공간을 점유하고 발전 도상국의 산업화 과정에 대해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논조에 대해 미국 콜롬비아 대학 역사학자 애덤 토즈는 8월 초에 뉴미디어 플랫폼인 서브스택에서 중국 압박론은 가설과 그릇된 사실에 기반한 정치적 화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반박했습니다. 그는 이른바 중국 압박론은 경제 수치에 근거해 분석해낸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정치적 사고에서 온 것이며 이러한 논조는 철두철미한 사기극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애덤 토즈 교수는 기고문에서 2010년 미국 학자들이 이른바 차이나 쇼크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주로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후 미국 인력시장에 대한 영향을 회고했다고 언급했습니다. 2020년에 유럽 학자들은 이른바 중국 충격 2.0 버전을 떠들면서 중국 전기 자동차가 유럽 자동차 산업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2026년 인도 학자 두 명이 미국 폴린 플리시에서 이른바 중국 충격 3.0 버전, 즉 중국 압박론을 제기했습니다. 애덤 투즈 교수는 만약 관련 개념이 부분적 사실과 경제 수치에 따른 연구라고 한다면 이른바 중국 압박론은 사실에 떠난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저자는 이미 일어난 일과 곧 일어날 일을 논하지 않고 전편에서 가설만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애덤 투즈 교수는 그래서 이른바 중국 충격이라는 세 가지 논술 중 중국 압박론이 가장 터무니없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비판은 전적으로 사실을 떠난 추측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또 인도 학자는 자신의 견해를 입증하기 위해 이른바 모범 경로와 비례 분배라는 두 가지 핵심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애덤 투스 교수는 관련 두 가설의 많은 허점을 까발겼습니다. 우선 이른바 모범 경도입니다. 인도 학자들은 가국이 모두 농업에서 출발해 점차 경공업과 노동 집약형 산업으로 전환한 후 가치 사슬을 따라 상승했으며 이 과정에 고소득 국가는 저소득 국가에 노동 집약적 산업을 양보해 격차를 메워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애덤 투드 교수는 발전 경로는 결코 단일한 것이 아니며 어떤 특정 법칙을 따르는 것도 아니며 줄 서기식의 결과도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모든 국가는 자신의 국정에 어울리는 발전 경로를 따라야 하며 이른바 모범 경로는 전혀 실제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다음은 이른바 비례 분배입니다. 인도 학자들은 각국의 노동 집약형 산업 수출 규모가 글로벌 노동력 총량에서 점하는 자국의 비중과 일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애덤 투스 교수는 이런 가설은 완전히 현실을 떠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저렴한 노임과 저소득 수준만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산업 생산 기지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애덤 투스 교수는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국제무역의 비중 분배는 결코 인구 규모에 따르는 것이 아니며 한 나라가 인구 규모를 통해 전연적으로 동등한 비중의 글로벌 수출 비중을 향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른바 중국 충격의 세계 판본에 하나의 공동한 오류가 있는데 바로 고의로 자신의 발전 문제를 홀시하고 가전 방법을 다해 중국의 문제점을 돌리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상실한 것은 제조업의 공심화가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럽 자동차 산업이 정체된 것은 기술 보수와 혁신 부족 때문입니다. 인도가 중국이 이전한 산업을 접수할 수 없는 것은 내부 구조적 실패, 인프라 병목 현상 등 때문입니다. 애덤 투스 교수는 그래서 발전은 줄을 서는 것이 아니므로 중국을 악마화하지 말고 세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중국 압박론은 가설에만 존재하며 현실 세계에서 강대한 중국은 단지 자신의 발전의 길을 걷고 있을 뿐 그 누구도 압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뉴스 추석 시간이만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열어봐라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3: 안녕하십니까? 연변의 창 프로입니다. 도나시 각지에 검정귀 버섯 균배지 공장들이 육속 생산 절정기에 들어섰습니다. 표준화 공장에서 재료 배합, 포장, 멸균, 접종 등 공정이 자동화 생산 라인에서 능률적으로 가동되며 소득 증대의 희망을 담은 균배지들이 끊임없이 생산되어 2026년 검정귀 버섯 산업의 규모화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일전 황리어진 홍순 식용버섯 양식 농민전문합작사의 생산 공장에 들어서니 자동화 생산 라인이 만부하로 가동 중이었고 생산 일꾼들이 포장, 압축, 밀봉 등 일련의 작업을 질서 있게 완수하고 있었고 밀봉된 균배지는 차곡차곡 버섯 바구니에 실려 멸균 차관으로 운반되고 있었습니다. 요에 의하면 현재 식용균 생산의 관건적인 시기를 다잡기 위해 합작사에서는 앞당겨 계획 포치하고 균종 배양 및 원료 비축 등 사전 작업을 전면적으로 완성했습니다. 강원진 춘승 식용균 재배 농민 전문합작사의 생산 작업장도 일꾼들이 부지런히 일손을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일꾼들은 생산 표준에 따라 균배지의 품질을 보장하는 동시에 생산 능률을 힘써 제고했습니다. 20여 년간 이 합작사는 자주적으로 고체 균종을 연구 개발했는데 균종의 안정성이 높고 활착률이 비교적 좋아 부근 촌민들의 광범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연간 돈화시는 식용균 산업을 향촌진흥의 중점 기둥 산업으로 삼고 정책 지원, 자금 지원, 기술 에너지 부여를 통해 균종 배양, 균배지 생산, 재배, 가공 판매 전반 산업 사슬을 구축해 산업이 규모화, 표준화, 브랜드화로 전환되도록 추동했습니다. 최근 연간 안도현 성문진은 천혜의 자원을 입각해 하우스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는데 딸기, 상황버섯, 산야채 등 특색 재배 분야에 몰두하여 하우스 경제로 수입을 늘리는 등 토지 자원과 산업을 활성화시켜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향촌진흥의 새로운 화폭을 그려냈습니다. 과일 향기 가득한 녹색 재배 산업은 달콤한 수익 증대의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딸기와 포도 재배를 대대적으로 확대해 비닐하우스 안에는 과일 향기가 풍기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는데 풍성하게 수확된 과일은 시장에서 잘 팔려 농가에 두둑한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산야채 재배의 잠재력을 발굴해 녹색 농업 발전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생태적 우세에 기반해 성문진은 산야채 재배 잠재력을 깊이 발굴해 비닐하우스 시설을 활용해 다양한 녹색 산야채를 재배하고 건강한 녹색 농산물이 밭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하여 소비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성문 산야채 과일원의 년간 비닐하우스 산야채 생산량은 5,000근, 과일 생산량은 2만여 근이며 순수입은 30여만 원에 달합니다. 산야채 재배 면적은 유유 토지를 활성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중의 수입 증대에 새로운 경로를 개척하고 생태 우세를 산업 발전 우세로 전환시켰으며 향촌 산업의 다원화 발전에 조력했습니다. 이상 연변의 창 프로를 마칩니다.
4: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5: 인파로 붐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4: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풍정을 체험합니다.
5: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4: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5: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휴식한다에서 휴자는 실휴라는 한자를 사용합니다. 네, 글자 그대로 하던 일을 멈추고 쉰다라는 뜻인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실휴는 사람 임과 나무목이 합해져 있습니다. 사람이 나무에 기대어 있는 모양입니다. 네, 사람이 나무 그늘 아래 기대어 있는 모습, 평화롭고 여유롭죠. 네, 하던 일을 멈추고 편안하게 쉬는 시간은 열심히 살아온 이들만이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감정, 기쁨입니다. 네, 그런 월요일 오후 보내고 계신가요? 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납니다.

저피디의 FM 데이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No One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피디의 FM 데이트 한 주의 시작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주의 시작 코너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들의 일상 보고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현재 어디서 뭘 하시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의 소중한 문자 참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공식 계정 FM88ZHOPD 그리고 재개미챗 조일광 한화병원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오늘도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girl.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한주의 시작 코너. 네, 오늘의 첫 번째 일상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가을이 됐네요. 뭐, 8월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날씨가 제법 추워진 걸 보니, 가을이 온것 같습니다. 가을을 타는 저인지라, 벌써 두렵긴 하네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다들 뭔가 계절이 바뀌면서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면서 조금씩 네, 이제 감정상이나 네, 그리고 우리 몸 신체적으로도 뭔가 달라지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요. 이럴 때일수록 오늘 네, 본인 스스로의 건강 잘 챙기시고 그리고 이제 네. 마음가짐을 좀더 편안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요. 참여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피디님. 사무실이 장식 때문에 집에서 자택근무하고 있는데 컴퓨터가 너무 느려서 일이 추진이 안 되네요. 출근하고 싶어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컴퓨터가 필요한 사무직 일을 하는 분들이라면 이 말에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일을 함에 있어서 이제 컴퓨터의 또그 속도가 빨리 이제 운행이 되면 그만큼 같은 일도 더 빨리 진행이 되고 빨리빨리 마무리하고 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지 않다면 반나절에 끝날 일도 하루 종일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차분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래요.

네, 이어서 다음 문자 참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디님. 부모님과 같이, 네, 여행 다녀왔습니다. 가까운 곳이지만 부모님이 너무 행복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에도 또 다녀와야겠습니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이제 뭔가 좋은 곳, 네, 또 멋진 곳, 또 당연히 좋겠지만 뭔가 부모님과 함께라면 가까운 곳이라도 또 다녀오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피디님. 덥다고 에어컨을 틀고 잤더니 감기 걸린 것 같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아유, 그래요. 이제 에어컨을 틀고 자기에는, 네, 제법 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네, 창문만 열고, 네, 주무셔도 딱 좋을 만한 그런 날씨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빨리 이제 또 건강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래요. 네, 조피디 FM 데이트 한 주의 시작 코너.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들의 일상 보고 함께 했고요. 아쉽지만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꼭 웃으세요.

안녕하세요.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멋진 오늘을 위하여 지나간 어제는 추억으로 남기고 다가올 내일은 희망으로 채우되 오직 오늘이라는 선물에 정성을 다하는 삶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사랑은 처음처럼 삶은 마지막처럼. 네,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사람을 잘 만나면 웃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잘못 만나면 참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잘 만나면 믿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잘못 만나면 의심하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잘 만나면 마음을 여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잘못 만나면 마음을 닫는 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법을 배우고 있나요?

0: 살아보니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좋던가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따뜻하고 깊은 말을 하는 사람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보다는 행동이 우선인 사람.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겁니다. 말을 아끼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거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 네, 어찌 보면 많은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사람보다도 늘 옆에 있어주는 사람, 말이 따뜻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좋지 않을까요? 네, 이번 순서는 소품, 응원 대상 보내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1: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진날의 물고기를 패된 수료가 개자발 로틴으로 오늘은 또 이렇게 응원 대상으로 인력 공급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 자리를 빌어 평범한 숙부의 해고들과 그리고 여태껏 저를 아시고 사랑해준 관중 여러분께 진심으로 드리는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말에 경기장에서 벌어졌던 몇 가지 뉘앙스를 펼쳐드리겠습니다.
2: 야야야, 아 이게 뭐 어느 날 지나와 개팔려야. 아 뒤져서 나도 아니 김민재한테 뻔스다가 뭐 막 하산을 잡고 모여지네. 아야, 원래 우리 아들은 원래 쉬 안 보는 거야. 야, 네 쉬 부겨는 거야. 그 응원대사 좀 누긴가 좀 봐. 아 누구야? 아야, 아 저기 물고기 하는 거야. 야, 뒤로 응원해야 되는 거. 뒤로는 말 수호하고 말해. 예? 아 우리들 이렇게 응원하나 왔었구만. 이야, 기레지가 아줌마에게 미지경도. 아니, 아줌마 응원하는 게 기레지 뭐로 이 관중들이고 운동원이라고 뒤를 맞아 딱 뒤로지게 보여지게. 아줌마, 아줌마 하지 마소. 이래다가 얘 기린대에서 너도 지나르면 얘 아줌마는 너도 감리를 너도 쥐토리한 별매에다 왔어. 예? 야, 기레 어찌겠어. 저런 연장목들 아이 처음부터 대상 직무를 맡았는데 아이 어떻게 아무리 다 간판다 여기서 그만 개뻔하겠더네. 기다리지 말고야. 그 대화인이 어떻게 오늘 좀 나를 모두 방대해서냐. 박수도 세게 치고 그다음에 내 이제 구호를 부르면 그건 목이 터지도록 그 구호를 야. 아 그새 대화인 원래 벌써 머리 상하는 게 오늘 벌써 이렇게 생겼지. 그 양다 기대해서냐 앞으로 좀 떠나. 그래 박수 세게 치래야. 예예예. 아 한번 얘기하십시오. 우리 여기 나와서 그럽니까? 예, 예,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저 응원대 여러분들 조용하세요. 지금 저기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 우리 응원대 앞에 나와서 노래를 한번 부르겠다는데 우리 다 같이 열렬한 박수로 환영하십시오. 앞에 나와서. 어떻게 몇 명이면 저는 응원대들이 이렇게 박수를 어떻게 우리 김팀을 응원합니까? 그럼 우리 세기 팀이지. 그래, 뭐 이. 아이고, 이게 내 무슨 젊은이 앞에 나와서 이게 오마스 된지 모르겠다, 이거. 내 안나서 뽀로 기계를 하다가 저기서 뽀로 타는데 입을 홍구 입으면 우리 손장 계고서 내가 너무 기쁜 짐에 이래 나왔는데 어찌겠어. 너도 오마스 계속 하고 그저 양해라고 들떠오냐? 야? 아이고, 내 손 놓친 게 무슨 잘하기는 잘하겠어. 그저 기레기레 한거 은행기죠. 야.

0: 인터다야씨. 아, 지나지만 야, 그 아만 저렇게 나가 마이크지고 하는데, 아, 나도 또 거기 나가 한번 부르고 와야겠는데. 예? 야, 아줌마가 가운데 내 숨수 다 안 가는데, 내 이래 잡이 오락하는 소리 듣든, 어느 나라 노래 듣든, 무슨 노래 듣든, 쟤또 몸쓰고 가야지. 예? 하나도, 하나 아빠에, 여우들이 모두 그 아들한테 박수에 기승이 내놔, 아빠 박수에.
1: 오호 박수.

안녕하세요.

아줌마 당하지 말아야겠어. 아줌마 얘 그렇게 댕기기는 댕기지. 그게 그렇게라는 게 이런 대중적인 문화와 상태가 문명하고 좋기는 좋은데 젠더에 내가 들었으네. 그렇게 난 대책이야 저렇게 하지 난 거기 가서 돈을 판 이튿 날입니다. 그거 제일 배리 풀어놨는데 막 가서 그저 돈을 벗어 띄운 것 같은데 내 오늘 이 경기장에 와 보니까 내 좀 무슨 생각이 있는데 내 이제부터는 이제도 그라지만 엉덩이 들었어. 내 술을 마셨다고 짓어 듣지 마오. 내 그렇게 가서 400원을 받게 뭐 딱 한 250원이나 이렇게 양배원을 탁 며치고 네 번을 가게 뭐 한 번 나 가고 있어요. 나머지는 내 조약에서 우리 길림 성자자가 내 돈 빚을 내던 게 좀 바람이지. 그러지 마세요. 예. 물고기 팔았으면 돈을 좀 부으면 길림 대리를 지원하겠어. 예? 야 어쩌구나 원래 이 아줌마가 내 원래 손이 팍팍 많았구나. 아이 가만있어. 아줌마 빨리 저 거울 보자고 내 말 듣는 게 아이 그 계속 돌아오네. 야 들려 무슨 야야 아줌마 가만히 내 입에 좀 내 따바다리 응원하는 거 한번 봐서 이래서 거울만 도둑객기 완전경기 시작되어 2분 단비요 20번 고등원 선수 힘차게 꼬리 물고 중간 들이가 대개는

지금 여러분께서는 송소나의 해피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91.4MHz로 여러분들의 안방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해피라디오와 함께하면서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가

밝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먼 길은 천천히, 꾸준히 가면 되고 험한 길은 피하지 말고 헤쳐가면 됩니다. 막힌 길은 뚫고 가면 되고 높은 길은 넘어가면 되는 법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가 쌓이면 삶은 자연스럽게 행복해집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립니다. 벼랑 끝에

곳에서 길이 없다고 느낄 때 사실은 그곳이 내가 날아오를 곳이었다는 것을. 익숙한 것과의 이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을 가두던 껍질이 깨지는 순간 비로소 당신의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내 뜻인즉 과거를 슬퍼하지 말고 현재를 힘들어하지 말고 오늘도 그냥 나대로 살아가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내 편은 바로 나 자신이란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도 나 자신을 믿으며 힘찬 하루 마무리하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호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수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체형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인옥입니다. 네, 우리는 항상 매사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키지 않는 일이라면 대충 해버리거나 중요하지 않은 일은 성의 없이 처리하거나 꼭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할 생각조차 하지 않기도 합니다. 네,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때는요, 자신의 무책임과 함께 또 게으름 때문에 한숨이 나올 때도 있죠.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지는 못해도 항상 최선을 다하는 태도는 우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후회도 덜 남지 않을까요? 네, 림송철 가수의 노래로 시작해 봅니다. 내 마음의 별.

왜 우리는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잘났다고 생각을 하거나 자신을 아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존재인데도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중요하고 잘났다는 생각은 또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쁨도 많이 받고 그렇지 않을까요? 마복자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내 겨울의 아리랑.

여러분, 화를 낼 때 실수를 얼마나 많이 저지르는지 아십니까? 네, 화난 채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주차하려고 후진을 하다가 기둥에 박을 수도 있고요. 네, 잘못하지 않은 사람을 큰 소리로 꾸짖기도 하고요. 네, 이런 실수들은요, 화를 더 크게 키울 뿐입니다.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고 말겠죠. 화를 내지 않기로 결심하거나 가능한 빨리 화를 누그러뜨려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네, 침착하고 건설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문제를 넓게 보라는 말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곡 듣겠습니다. 박경숙 가수의 노래입니다. 해란강 여울소리.

아이를 가출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친구를 가장 편안한 자세로 대합니다. 친구라는 이유로 특별하게 대할 마음도 느끼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는 나를 당연히 사랑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를 대수롭지 않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린색하고 그들의 관심과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걸까요? 네, 커피를 가져다주는 레스토랑 종업원에게는요, 예의 바르게 행동하면서도 가장 친한 친구에게는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서운해할 때가 많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나 한두 번 인사를 나눈 사람과 마주하듯이 친구들에게도 예의를 갖춰야 되겠네요. 네, 박은화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눈이 내리네.

네, 좋은 친구란 같은 곳을 바라보거나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등을 대고 각자의 삶을 바라보면서 앉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이 짓눌러서 균형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나는 친구의 등에, 친구는 나의 등에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 각자의 삶을 바라보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친구가 내게 편히 기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당신 역시 친구에게 기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우정이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너무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그마한 힘이 남아 될수 있다면요. 이 프로가 존재하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항상 힘들다고 생각될 때 가끔은 이렇게 또 긍정의 말들을 듣다 보면은요. 아, 다른 사람도 나와 별반 다르게는 살지 않는구나 하면서 힘을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모와 자식의 관계든, 친구 관계든, 연인 관계든, 모든 갈등의 해결책은 솔직함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내가 서툴렀다고, 내가 유치했다고, 내가 이기적이었다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말하면 될 것을 우리는 지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무장하고 너무 많은 이유와 변명을 만들어 관계를 지치게 합니다.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언제나 진실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갈등의 해결책이 아닐까요? 네, 임향숙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벗었다는 처녀들.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여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8번째 명작, 요한나 슈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입니다. 네, 그럼 아래 시간에는 알프스 소녀 하이디 계속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호에서 할아버지가 눈을 밟으며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이디, 약속을 지켰구나. 착하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하며 가지고 온 자루로 하이디의 몸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하이디를 품에 꼭 안고 오두막을 향해 걸어 올라갔습니다. 피터와 브리기테 아주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의 손길이 너무 다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할머니도 깜짝 놀라며 몇 번이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그 사람이 그렇게 아이를 귀여워한다고? 고마운 일이야. 또 언제 올까? 하이디 덕분에 사는 재미가 생겼는데. 브리기테 아주머니도 맞장구를 칩니다. 그러자 피터가 의기양양해하며 말을 합니다. 하이디가 좋은 아이일 줄 알았다니까요. 오두막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이디는 할아버지에게 피터네 집에 있었던 일들을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꺼운 자루 때문에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이디는 오두막에 도착하자마자 자루에서 나와 할아버지에게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은 피터네 집 대문을 고쳐주세요. 전문 말고도 바람이 불면 덜컹거리는 곳이 많대요. 네, 할아버지? 뭐라고? 누가 내게 그런 말을 했지? 제가 생각한 거예요. 할머니는 밤에 바람이 불면 당장이라도 뭐가 떨어질 것 같아서 무섭대요. 게다가 할머니는 이 세상이 전부 어둡게만 보인대요. 하지만 아무도 고칠 순 없대요. 할아버진 고칠 수 있죠? 그렇지 할아버지? 하이디는 할아버지에게 매달려 잔뜩 기대하는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하이디를 지그시 바라보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할머니 집을 고쳐드리기로 하자. 그건 할 수 있는 일이지. 하지만 할머니의 눈만은 내 힘으로도 어쩔 수가 없는 일이구나.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나서 하이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약속한 대로 할아버지는 하이디만 집 안으로 들여보냈고 자신은 집 주위를 둘러보고 다녔습니다. 하이디가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망치질 소리가 요란하게 들립니다. 할머니는 너무 놀라 덜덜 떨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아이고, 결국 이 집이 무너지나 보다. 아니에요, 할머니. 무서워하지 말아요. 저건 할아버지가 망치질하는 소리예요. 하이디는 할머니의 팔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아이고, 하늘이 아직도 우리를 버리진 않으셨구나. 브리기테, 그분을 이리로 모시고 오렴. 고맙다는 인사를 좀 해야겠다. 아주머니가 할아버지에게 고맙다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을 해도 할아버지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걱정 말아요. 당신들이 나에 대해 어떤 소문을 내고 있는지 난 다 알고 있어. 집으로 들어가시오. 망가진 곳을 내가 알아서 고칠 테니까. 할아버지는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나서 하루 종일 밖에서 망치질을 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할아버지는 하이디를 데리고 썰매를 끌며 오두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하이디가 썰매를 타고 내려와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할아버지는 피터의 집을 고쳐주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할머니는 언제나 아쉬워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은 해가 왜 이렇게 짧지? 그러면 브리기테 아주머니도 거들며 말을 합니다. 정말 그래요. 조금 전에 점심을 먹고 치운 것 같은데 벌써 저녁 시간이에요.
하이디도 할머니를 무척 따랐습니다. 할아버지도 할머니의 눈을 고칠 수 없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하이디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마음을 아는지 할머니는 하이디를 토닥거리며 말합니다. 그런 건 조금도 괴롭지 않단다. 하이디만 곁에 있어주면 돼. 할아버지 덕분에 피터의 식구들은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밤이 되어도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자본 적이 언제인지 모르겠다며 할아버지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곁을 떠나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즐겁기만 한 여름도 금방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겨울이 거의 끝나갈 무렵 하이디는 어서 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알프스 너머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이 전나무 가지를 흔들고 눈을 쓸어가면 파랗고 노란 꽃들이 탐스럽게 피는 즐거운 목장의 봄이 시작이 됩니다. 하이디가 할아버지 오두막집에 온 지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하이디는 이제 8살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할아버지에게서 하이디는 많은 일을 배웠습니다. 두 마리의 염소 곰과 백조도 하이디를 전보다 더 잘 따랐습니다. 이제 겨울 동안 피터는 두 번이나 되르플리에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의 이야기를 할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하이디를 학교에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볼일 있으면 자기가 직접 오라고 해. 하이디를 학교에 보낼 순 없어. 어느덧 3월의 햇님이 산 언덕에 눈을 녹였고 계곡에 봄 기운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쌓였던 눈이 모두 녹자 전나무 가지도 바람이 불 때마다 산들거리며 흔들거렸습니다. 하이디는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나무 밑에 풀들이 얼마나 더 넓게 퍼졌는지를 살펴보았고 할아버지에게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하이디에게는 신나는 봄이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세요?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오늘 명작을 만나다 시간에는 제가 요한나 슈피디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읽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장선자 진행의 김혜원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습근평이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개막식에서 한 기조연설의 일부분을 각습하겠습니다. 혁신, 포용의 개방형 세계경제를 함께 건설하자. 2018년 11월 5일. 존경하는 각국 원수, 정부 순회자, 왕실 대표 여러분, 존경하는 국제기구 책임자 여러분, 존경하는 각 대표단 단장 여러분, 대빈 여러분, 신차 숙녀 여러분, 벗들. 2017년 5월 나는 중국이 2018년부터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후 1년 넘게 준비하고 각계의 각 측의 대대적인 지원에 힘입어 지금 제1회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를 정식으로 개막하게 됐습니다. 우선 나는 중국 정부와 중국 인민을 대표해 또한 개인적으로 귀빈 여러분들의 방문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오대주에서 오신 각계 각 측의 벗들에게도 진심으로 드는 문안과 축복의 인사를 드립니다.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는 세계 최초로 수입을 주제로 하는 국가급 행사로서 국제무역 발전 역사에서의 일대 독창적인 발상이기도 합니다.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는 중국이 새로운 단계의 고차원적인 대외 개방을 추진하는 데 착안해 내린 중대한 결책으로서 중국이 주동적으로 세계에서 시장을 개방하는 중대한 조치로서 개최됐습니다. 수입 박람회 개최를 통해 중국은 다자간 무역 체제를 지지하고 자유무역의 발전을 추진하는 일관된 입장과 개방형 세계 경제의 건설을 추진하고 경제 글로벌화를 지지하는 실제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신시대 미래 공유를 주제로 하는 이번 수입 박람회를 통해 각국에서 온 여러분이 신시대 중국의 발전에 따른 기회를 포착하고 국제 경제 무역 협력을 심화해 공동 번영과 진보를 이룩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도합 172개 국가와 지역, 국제기구가 참가하고 3,600여 개 기업이 전시에 참가하게 되며 총 전시 면적은 30만 평방미터에 달하고 40만 이상의 경내외 바이어들이 박람회에 참가해 구매 상담을 하게 됩니다. 나는 수입 박람회와 전시에 참가하고자 각국에서 오신 여러분이 이곳에서 좋은 인연을 맺고 많은 수확을 거두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벗들, 오늘날의 세계는 새로운 한 차례의 대발전, 대변혁, 대조정을 겪고 있으며 경제와 사회 발전에서 각국의 연계가 날로 밀접해지고 있으며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와 국제 질서의 변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세계 경제에는 심각한 조정이 일어나고 있고 보호주의와 일방주의가 대두하면서 경제 글로벌화가 좌절을 겪고 있으며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체제가 충격을 받고 있고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요소가 여전히 많으며 위험과 도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복잡한 정세 속에서 법칙을 파악하고 대세를 똑똑히 인식하는 데 기초해 개방과 협력의

관심을 확고히 다지고 공동으로 위험과 도전에 대응해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훌륭한 식견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경제 글로벌화는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대세이며 세계 경제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 글로벌화를 역사적 대세라 하는 것은 그 발전이 인간의 의지에 따라 좌우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역사적 법칙을 인식해 그것에 순응하고 그것을 운용할 수 있으나 그것이 작용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역사적 대세는 필연코 줄기차게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요즘은 저녁마다 식사를 마치고 오는 아이와 함께 수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식사를 마치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평소 열심히 문제를 풀던 아이가 유독 어제는 별스럽게 문제도 풀지 않고 제가 물어보면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몰라서 그러는 줄 알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지만 아이는 계속 딴짓만 할 뿐 질문에는 제대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해? 하기 싫으면 그만둬! 라고 했더니 아이는 계속 공부하겠다고 애원했기에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다시 원모습으로 돌아갔고 참다 못한 저는 아이에게 버럭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제 저녁은 저의 화와 아이의 울음으로 하루를 마치게 됐습니다. 아침에 일찍 깨어 옆에서 눈이 통통 부은 채 곤히 자고 있는 아이를 보는 순간 아이에게 화를 냈던 제가 너무 미안했습니다. 아이를 꼭 안아주니 아이도 잠결에 손으로 제 목을 꼭 껴안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잠에서 깬 뒤 어제 크게 화를 내서 미안하다고 아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낮에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했다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었다면서 집에 돌아와 엄마와 좀 밖에 나가 놀고 싶었는데 놀지 못하고 또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싫어서 딴짓을 했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내가 별스럽게 행동했을 때 엄마가 내 마음을 먼저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별스럽다입니다. 보통과는 다르게 이상스럽거나 격에 맞지 않게 생뚱 같다는 뜻으로 평소의 패턴에서 벗어나 뭔가 이상하게 느껴질 때 활용하며 오늘은 별스럽게 배가 아파난다처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쓸 수 있습니다. 몸의 컨디션은 물론 사람의 행동이나 분위기가 평범하지 않고 어색하게 느껴질 때도 표현 가능합니다. 별스럽다에는 또 여러 가지로 특색이 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저희 집 이웃 아주머니께서는 직접 김치를 담가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데 시중에서 파는 김치와는 달리 재료 배합이 남다릅니다. 각종 과일과 천연 양념을 넣어 숙성해서 맛과 향이 다채로운데 맛을 본 이웃들은 모두 별스러운 김치라고 칭찬하곤 합니다. 흔히 맛볼 수 있는 맛이 아닌 독자적인 매력과 특색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쓰인 별스럽다.

는 이상하다는 뜻이 아니라 평범한 수준을 넘어 독특하고 특색이 있어 남들과 구별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수공예품, 풍경, 사람의 개성 등 독특한 매력이 느껴지는 대상에 두루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평소와 달라 이상한 기분이 들 때 혹은 남다른 특색을 가진 물건을 만났을 때 오늘 배운 별스럽다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은 건강상식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을 하면서 술자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술을 마시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친구나 동료와 어울리고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마시거나 결혼식 같은 특별한 행사에서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 마시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 해소나 긴장 완화와 같은 정신적 이유도 있습니다. 네, 문제는 후유증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마시든 특별한 경우에만 마시든 우리 몸에 큰 부담을 줍니다. 네, 뇌와 심장, 폐와 근육, 위장관, 면역체계에 이르기까지 알코올은 폭넓게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끼칩니다. 네, 무엇보다 알코올은 발암 물질입니다. 네,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은 구강암, 인후암, 후두암, 식도암, 간암, 결장암, 직장암, 유방암과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네, 만성 음주와 폭음이 췌장암과 관련 있다고 한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알코올은 암을 어떻게 유발할까요? 지금껏 학자들이 밝혀낸 알코올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경로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알코올 대사, 산화 스트레스 및 염증, 호르몬 수치 변화, 담배 연기와 같은 다른 발암 물질과의 상호작용입니다. 첫째는 알코올 대사 과정에서 독성 부산물을 생성합니다. 알코올 대사는 신체가 알코올을 분해하고 배출하는 과정입니다. 알코올이 몸에 들어오면 체내 효소가 이를 분해하는데요. 첫 번째 부산물인 아세트알데하이드 역시 발암 물질로 분류됩니다. 연구자들은 특정 유전자 돌연 변이가 몸에서 알코올이 더 빨리 분해되도록 유도해 아세트알데히드 수치를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세트알데히드는 간, 췌장, 뇌와 같은 알코올 대사에 직접 관여하는 신체 부위뿐만 아니라 DNA 자체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세트알데히드에 노출되면 DNA 손상과 돌연변이 발생으로 암이 형성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둘째는 산화 스트레스 및 염증 유발입니다. 알코올은 몸에서 자주 라디칼이라는 신체 세포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유해 분자 방출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자는 산화 스트레스라는 과정을 통해 세포의 DNA, 단백질, 지질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알코올 섭취로 생성되는 활성산소가 세포의 단백질 생성과 분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종양 형성을 촉진하는 염증을 유발하는 비정상적인 단백질을 생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체내 염증은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며 신체 손상을 일으키며 심하면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염증은 정말로 적이 될 수 있다. 염증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직 변화를 초래해 암과 같은 건강 문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알코올 대사와 그로 인한 염증이 심각한 뇌 손상, 뇌 축소 또는 알코올성 치매와 같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는 심하게 과음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더욱 심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로 호르몬 수치 변화입니다. 알코올은 호르몬 수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암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스트로겐은 유방암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암세포가 대표적인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이용해 증식하는 것이 유방암입니다. 네, 전문가는 적당한 음주는 에스트로겐 수치를 높이고 더 많은 음주를 부추길 수 있으며 알코올은 에스트로겐을 조절하는 화합물인 비타민 A 수치를 낮춰 유방암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넷째는 담배 연기와 같은 발암 물질과의 상호작용입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음주와 흡연을 병행하는 사람들은 구강암, 인두암, 후두암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알코올은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 포함된 발암 물질을 신체가 더 잘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흡연은 그 자체로도 염증을 만들고 DNA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발암 원인은 매우 다양해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알코올이 암에 예방 가능한 원인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개인의 알코올로 인한 암 위험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각 개인의 유전적 배경, 그리고 생활 습관, 식단 및 기타 건강 요인 모두 알코올이 암을 유발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춰 적당히 즐기되 최대한 음주를 줄이는 게 최선입니다. 적정 음주량은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각자 가지고 있는 위험 요소를 반영해 평가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은 볶음밥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볶음밥 증후군으로 한 남성이 다발성 장기 부전을 초래했다고 합니다. 네, 쌀밥은 흔한 주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묵은 밥으로 볶음밥을 만들지만 보존과 섭취를 잘못하면 남은 밥이 자칫 치명적 살인자가 될수 있습니다. 네, 그럼 볶음밥 증후군이란 무엇일까요? 네, 광동 강문의 50여 세진 선생은 며칠 동안 냉장 보관한 밥을 볶음밥으로 만들어 먹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복통, 설사, 호흡곤란 등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심각한 쇼크가 왔고 심장, 간, 신장 등 장기 기능이 쇠약해지기 시작했으며 ICU의 의료진의 응급처치 덕분에 마침내 생명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네, 검사 결과 진 선생은 바실러스 세르우스로 인한 식인성 질병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이 세균은 상온에서 오랫동안 보관된 쌀밥이나 볶음밥에서 흔히 볼수 있으므로 이로 유발된 급성 중독 증상을 볶음밥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바실러스 세레우스 식중독을 일으키는 식품은 주로 전분을 많이 함유한 곡물이며 흔히 식혜, 하룻밤 묵은 밥, 빵, 고기 완자 등에 나타납니다. 이런 식품은 감각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 사람들이 쉽게 알아차리지 못해 오식하기 쉽습니다. 네, 볶음밥 증후군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먼저 구토형입니다. 바실러스 세레우스에 의해 생성되는 구토 독소는 쌀밥, 국수, 감자 등 전분류 음식에서 쉽게 생성되며 126도의 고온에서 90분 동안 가열해야 합니다. 네, 구토형 바실러스 세레우스 중독의 잠복기는 0.5에서 6시간이며 주요 증상은 메스꺼움과 구토이고 심각하면 신체 면역력에 영향을 미치고 간세포를 파괴하며 다발성 장기 부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 가지는 설사형입니다. 바실러스 세르우스가 산생한 설사형 장 독소는 45도에서 30분 또는 56도에서 5분 동안 가열하면 제거됩니다. 설사형 바실러스 세르우스 중독의 잠복기는 2시간에서 36시간이며 주요 증상은 복통과 설사입니다. 네, 생활 속에서 유용한 정보들을 전해드리는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 더 다양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호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주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17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병모년 7월 초닷새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시 경시 교양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서기인 진공규가 회의를 사위하고 연설했습니다. 우리 시서 시, 진, 2급 인민대표대회 임기교체 선거사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올여름 비서 휴식 장소가 각종 독서 공간으로 부상하면서 전민 독서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아래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8월 13일 전시 경시 교양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서기인 진공뢰가 회의를 사회하고 연설했습니다. 시당위 부석이며 시장인 김봉, 시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설지강, 시정협조석 우군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당 중앙에서 정확한 정적관 수립 실천 학습 교양을 보치한 것은 당과 국가 사업의 발전 대국에 착안해 내린 중요한 포치로서 15차 5개년 계획의 좋은 출발을 이끌고 당을 전면적으로 오박에 다스리는 것을 추진하는 데 중대하고도 심원한 의의가 있습니다. 전시 각급 당 조직과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습근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꾸준히 깊이 학습하고 터득하며 실천하고 습근병 총서기에 정확한 정적관 수립과 실천에 관한 중요 론述을 깊이 터득하며 공익을 위해 당을 건설하고 인민을 위해 복지를 마련하며 과학적으로 결책하고 실제적으로 사업하는 종적 요구에 비추어 전형 사례에서 심각한 교훈을 섭취해야 합니다. 자각적으로 인신의 차이를 바로잡고 행동의 차이를 시정하며 실제 행동으로 두 가지 확립을 확고히 옹호하고 두 가지 수호를 견결히 실천해야 합니다. 당에 대한 충성을 확고히 하고 당성 수양을 강화하며 관덕과 인품을 함양하고 자율의 최저선을 엄수해 실천과 인민, 역사의 검증을 이겨낼 수 있는 실적을 창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공익을 위해 당을 건설하는 원칙을 굳게 지키고 신념이 확고하고 명백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공심을 앞세우고 당성 원칙을 견지하며 사심과 잡념을 버리고 사상 깊은 곳에서 정치는 무엇을 위해 하는가, 직책을 맡아 무엇을 해야 하는가, 뒤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라는 근본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합니다. 자신의 가치 실현을 전시 발전 대국에 융합시키고 공심으로 위신을 세우며 공정함으로 인심을 결집해야 합니다. 인민을 위해 복지를 마련하는 것을 실천하고 군중을 위해 봉사하는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높은 표준과 질, 효율로 연변 아름다운 생활 10대 공정과 년도 민생 실사를 추진하고 취업, 교육, 의료, 양로, 주택 등 민생 사업을 지속적으로 잘 들어줘야 합니다. 군중의 반영이 강렬한 돌출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큰 힘을 기울이고 군중 신

0: 면의 보정 기품과 부패 문제에 대한 집중 정돈을 심층적으로 추진해 인민 군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과학적 결책을 견제하고 진실을 추구하며 실속 있게 일하는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의사결책 규칙과 법정 절차를 엄격히 집행하고 모든 것을 실제에서 출발하며 객관 법칙에 따라 사파하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당면에 입각하는 것과 장원한 발전을 내다보는 것을 결부해 기반을 다지고 장원한 발전에 유리하며 근본을 튼튼히 하는 실사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과학적 결책을 시정 전 과정에 관통시켜야 합니다. 실속 있게 틀어지고 실제적으로 일하는 것을 강화하며 발전을 추진하는 개척자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책임감을 유지하고 모든 일을 제대로 시달한다는 집행력을 발휘하며 발전, 확고히 수립, 민생, 생태, 안전 다섯 가지 대사에 초점을 맞춰 전력을 다해 대상을 틀어지고 경제 발전에 힘쓰며 발전을 도모해 소보 도시의 책임을 확실히 짊어지고 소보 도시의 담당을 보여주며 전성 현역 경제 발전에서 앞장서고 연결의 고품질 발전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회의 참가자들은 또 경시 교양 전문 영화도 함께 관람했습니다. 전시 부현급 이상 지도 간부, 시 직속 각 부문 주요 책임자, 각 진과 가두의 당정 주요 책임자, 시 교율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와 시당위 순찰 판공실 부과급 이상 지도 간부, 전시 정확한 정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 사업 전담반 전체 성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8월 13일, 우리 시에서는 시진 2급 인민대표대회 임기교체 선거사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임기교체 규류를 엄숙히 할 때고 난 경시교양 영화를 방영하고, 연결시 시진 2급 인민대표대회 임기교체 선거 사업 방안과 연결시 선거위원회 명단을 선독회했습니다. 우리 시 시진 2급 인민대표대회 임기교체 선거는 2026년 9월 말 전으로 완수하며, 시진 2급 인민대표대회 대표 선거일은 9월 29일입니다. 시진 2급 인민대표대회 임기교체 선거 사업을 잘할 때 대해 시인대 상무위원회 당조석이며 주임인 설지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시진 인대 임기교체 선거는 전시 정치 생활의 대서로서 전반 국면과 장원한 발전, 민심과 관계됩니다. 전시 상한은 정치적 높이와 전반 국면의 높이에서 그 중대한 의의를 깊이 터득하고 이 사업을 잘할 때고 난 정치적 자각, 사상적 자각과 행동적 자각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당의 령도를 견지하는 데서 독려하지 않고, 민주를 발행하는 데서 독려하지 않으며, 법에 따른 선거를 견지하는 데서 독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임기교체 10가지 엄금 규율 요구를 견결히 시달하고, 경시교양을 상시적으로 전개하며, 임기교체 정책에 대한 선전과 해독을 강화해, 군중들이 질서 있게 참여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현, 향, 인대는 인대제도가 기층에 불이 내리고 군중을 위해 봉사는 마지막 1km입니다. 이번 임기교체 선거는 기층 인대대우를 최적화하고 기층 권력체계를 보완하며 인대의 직책 이행 질과 효율을 높이는 기초적인 사업이기도 합니다. 규범적이고 질서 있는 임기교체를 통해 우리 시는 기층 인대조직을 한층 강화하고 장기효과 사업기제를 건전히 하며 인대 4개 기관, 건설의 규범화, 제도화 수준을 전면적으로 높여 전시 인대 사업의 고품질 발전에 끊임없는 강력한 동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시 지도일꾼들인 려가지, 박용갈, 황금화, 장기꾼, 김홍매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0: 8월 13일 연결시 용요 홍기 로 병사의 집 현탄 수여 및 제막식이 연변 조합기 홍기 4S점에서 열렸습니다. 용요 홍기 로 병사의 집이 제막된 뒤시 제대군인 사무국은 연변 조합기 자동차 판매 봉사유한 회사에 제대군인 봉사소 현판을 수여했습니다. 기업 책임자는 향후 용요 홍기 로 병사의 집 진지를 잘 관리하고 활용하며 전시 옹군연맹 기업들과 손잡고 사회화 옹군 장기 효과 봉사 분야를 깊이 개척해 정성과 진심을 다해 로 병사들을 위해 실제적인 일을 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 제대군인 봉사 중심 부조임 우도는 비공유제 기업의 제대군인 봉사소를 설립하는 것은 우리가 기반을 다지고 기층을 강화하는 전문 행동을 시달하고 사회화 옹군 구도를 확대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하면서 육류홍기 로병사의 집 설립은 제대군인 사회화 봉사의 경로를 한층 확대했는 바 기업에서 이 새로운 진지를 잘 관리하고 활용해 제반 우대 봉사를 제대군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시달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1: 8월 12일 저녁 창작 민족 무용극 오설장백 특별 공연이 연변 노동자 문화궁에서 펼쳐졌습니다. 당일 저녁 7시경 맑고 그윽하면서도 심금을 울리는 배경음악이 서서히 울려 퍼지면서 공연의 막을 올렸습니다. 웅장하고 장엄한 무대 배경은 단숨에 관객들을 봉화가 타오르던 그 시대로 이끌었습니다. 이어 무용수들은 음악에 맞춰 무대에 올라 정기하고 섬세한 무용 편성으로 한 폭 한 폭의 항쟁 화폭을 펼쳐 보이며 동북항일전군 장병들이 백산 흙수에 뿌리 내리고 엄동설한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며 백절불굴의 의지로 항쟁한 영웅적 장거를 재현했습니다. 알아본 데 따르면 창작 민족 무용극 오설장백은 동북항일전군의 14년에 걸친 간구하고도 탁월한 항일투쟁을 배경으로 항일전군 재봉대가 부대를 따라 전선을 지원하고 뛰어난 솜씨로 항전을 도운 실제 사적을 창작 원형으로 했습니다. 서막, 추억, 혼의 귀환, 제1막, 고향, 각성, 제2막, 미령, 동주, 제3막, 미완, 신생, 제4막, 오설, 홍령과, 종막, 성세, 영원 등 6개 편정을 통해 중국 공산당의 령도 아래 변강 지역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간관 투쟁 속에서도 영용불굴의 정신으로 조국을 보유한 영웅적 기계를 깊이 있게 구가했고 여러 민족 인민이 고락을 함께하고 영욕을 함께하며 생사를 함께하고 운명을 함께하는 공동체 리념을 생동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공연은 근 1시간 30분 동안 이어졌으며 기복이 뚜렷한 극정과 진실하고 강렬한 감정, 심금을 울리는 무대 화면으로 현장 관객들에게 깊이 있는 혁명 전통 교양을 안겨주었습니다.
0: 올여름 소년 아동과 청년 대학생으로부터 중로년층에 이르기까지 부동한 연령대 시민들이 비서 휴식 장소로 각종 독서 공간을 선택하면서 전민 독서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근일 기자는 연변 도서관, 시 소년 아동 도서관, 신화서점과 여러 북카페를 찾아 독서 공간에 넘치는 책 향기와 생활의 정취를 현지에서 느껴보았습니다. 오전 10시경 연변 도서관 3층 지혜 다기능 학습구역과 자습실은 빈자리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책상마다 노트와 복습 자료가 가득 놓여 있고 여름 방학을 이용해 시험 준비에 한창인 대학생들은 문제풀이와 문헌 열람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학생들이 이곳에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 소년 아동 도서관은 책 향기와 동심으로 가득합니다. 책장에는 그림책, 과학 보급 도서, 아동 문학 등 연령대에 알맞는 도서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올여름 도서관에서 내놓은 25차례 온라인, 오프라인 주제 활동에는 연인수로 1,500명의 어린 독자들이 적극 참여했습니다. 시소년아동도서관 부관장 오나영은 각 열람실은 전 연령대 독자들의 독서 수요를 함께 고려해 부동한 군체의 다양한 독서와 학습 수요를 정확히 충족시키고 있는 바 연학을 위해 찾아오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중로년 시민들도 자주 이곳을 찾아 신문과 간행물을 읽고 있어 로소가 함께 책을 읽는 모습이 도서관의 일상이 됐다고 했습니다. 신화서점도 여름철 여객 호봉을 맞았습니다. 학습 참고서와 명작, 문화, 역사류 책상 앞에는 책을 고르는 사람들로 붐볐으며 친구들과 함께 책을 고르는 학생들과 자녀의 여름방학 도서를 사러 온 학부모들의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신화서점 영업원 김연영은 요즘은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책을 보러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과외 도서 경우에는 탐험이나 모험류, 과학보급과 공상과학류 도서가 많이 팔린다고 했습니다. 전통적인 공공 독서 공간 외에도 미륜 북카페, 연청 커피 등 여러 도시 북카페가 전민 독서의 새로운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매장 곳곳에서는 컴퓨터와 책을 가지고 와 공부하는 대학생들을 볼 수 있으며 음료 한 잔을 주문하고 반나절 동안 독서와 학습을 즐기기도 합니다. 일부 시민들은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민속과 역사 관련 서적을 읽고 책향기와 커피향이 어우러진 독서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연길 시민들의 독서 공간은 이미 전통적인 공간의 제한을 벗어났습니다. 도시 곳곳에 자리한 독서 공간들은 가장 아름다운 도시 풍경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책 속에서 향수

0: 연길입니다.
1: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0: 아름다운 꿈을 심어주는
1: 꿈나무 푸른 교실입니다.
2: 꿈을 빨갛게 물을 익혀주는
3: 꿈나무 푸른 교실입니다.
1: 네, 친구들 보낼수록 맑고 그윽하게 고요하는 샘물. 우리 친구들은 정은 어쩌면 그런 것 같다는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정이란 많은 친구들의 가슴 속에서 퍼낼수록 자꾸만 가득히 고여오는 맑은 샘물 같은 것입니다.
0: 결코 큰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되어 가지를 뻗치는 것이 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네, 정이라는 것은 관심을 갖지 않으면 결코 솟아나지 않는 것 같은데요. 퍼낼수록 다시 맑고 그윽하게 고여오는 샘물처럼 가슴속에 있는 정이라는 샘물을 자주 그리고 되도록 많이 퍼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예쁜 세상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할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방시윤이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친구들과 함께할 이지연입니다.

0: 네, 오늘도 꿈나무 푸른 교실에서 우리 친구들의 궁금증 함께 풀어갈까요?
1: 선생님, 차나 비행기가 벼락에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0: 네, 비행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체의 이 피뢰침이 벼락에 떨어져도 기체 표면에만 전류가 흐를 뿐입니다. 설령 기체에 작은 구멍이 있다 하더라도 승객들은 염려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벼락이 연료에 옮겨서 붙어 또 화재가 발생하는 일 따위는 없기 때문입니다.
1: 자동차는 차체의 대부분이 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벼락이 떨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특히 지역이 넓거나 주위에 높은 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확률이 높다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0: 네, 그러나 만약의 경우 벼락을 맞아도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은 감전당하지 않습니다. 벼락의 전류를 이 차체 표면을 통하여 지면에 흡수되게 하기 때문에 차내로 통하지 않은 것입니다.
1: 우주선에서는 어떻게 생활할까요?
0: 네, 우주선 내에서 생활에 필요한 여러 필수품, 정교나 크기, 중량 등은 우주선이 가지고 있는 임무, 우주 내에 머물러 있는 기간, 그리고 우주선의 크기와 우주 비행사의 수, 몸무게 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짧은 기간 동안의 임무를 마치는 우주선의 경우 음식과 물, 산소 등을 이 컨테이너에 담아서 가져간다고 합니다.
1: 음식과 컨테이너는 되도록 가볍고도 많은 양을 담으면서도 작아야 합니다. 그러나 장시간 우주에서 체류할 때는 가져간 필수품들을 다시 재사용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합니다.
0: 네, 더욱이 오랫동안 비행할 경우 우주 비행사들의 체중이 3에서 4kg 정도 감소하기 때문에 체중 감소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도 강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0: 친구는 알고 있어요?
1: 네, 뭘 문의하고 싶은데요?
0: 태풍의 이름은 어떻게 지을까요?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어느 곳에선 한 개 이상의 열대성 폭풍이나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은 북태평양 서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시계 바늘의 반대 방향으로 소용돌이 치면서 북쪽으로 올라옵니다.
1: 네, 그래요. 태풍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곳도 수소폭탄 400개의 위력과 맞먹는 20메가톤급의 이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 기상학자들은 이런 변화무쌍한 기상의 예측, 관찰을 위해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기상학자들은 보고되는 각 태풍마다 그들 고유의 이름을 붙여서 태풍의 경도와 위도는 이동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다소간의 혼란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또한 태풍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숫자를 붙이는 것보다 더 기억하기 쉽고 따분하지도 않았습니다.
0: 어두운 밤에 천연색을 볼 수 있을까요?
1: 네, 깜깜한 밤중에 본 가로수 잎은 녹색이었을까요? 아니면 까만색이었을까요?
0: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1: 네, 어둠 속에서 우리 눈은 색깔을 식별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나뭇잎이든 장미꽃이든 그저 오래된 흑백 TV로 본 어두운 회색으로 느끼고 있답니다. 그럼 왜서 그럴지 우리 친구들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망막은 원추형인 추세와 막대형인 간상체에서 빛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추세는 천연색에 민감하겠지만 약한 빛에는 무력한 반면 간상체는 색깔을 구별할 줄 모르지만 매우 약한 빛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추세는 색깔 감지 능력을 잃게 되고 또 색깔을 구별할 줄 모르는 간상체가 야간 시력을 맡고 있습니다.
0: 우리가 정말 야간의 색깔을 구별할 수 있는지 실험해 보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색깔을 마치 보고 있는 물체에서 실제로 느끼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1: 네, 친구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의 궁금증 함께 풀어갈까요? 내 고향 연변 노래 띄워드립니다.

0: 네, 친구들 노래 재미나게 잘 들어봤죠? 우리 친구들은 피가 굳는 이유 알고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에게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혈액은 혈관 밖으로 나오면 젤리처럼 굳어지는 현상을 보이다가 나중에는 더 딱딱해지게 됩니다. 혈관 안에서는 잘 흐르던 피가 왜 밖으로 나오면 굳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본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지 않을까요?
1: 이런 혈액 응고는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만일 피가 응고되지 않는다면 멈추지 않는 피 때문에 과다수혈로 죽게 됩니다.
0: 네, 혈액 응고는 혈액 속에 이 피부린이라는 실 모양의 물질이 속출되어 그물 모양으로 얽히고 그 속에 혈구를 가둬두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1: 선생님, 야생동물은 충치가 없을까요? 듣는 말에 의하면 요즘 충치에 걸린 애완동물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 주인이 달고 나른한 먹이를 먹였기 때문이랍니다. 자연계에는 치과에서도 없는데 야생동물들은 충치가 생기지 않을까요?
0: 네, 우리 친구들에게 힌트 드리겠습니다. 힌트 1. 야생동물들은 기본상 충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계에 사탕이 없고 단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충치가 생기지 않습니다.
1: 힌트 2. 야생동물 중에도 충치가 생긴 동물이 많습니다. 이들은 인류가 사양하는 애완동물과 다르기 때문에 치료를 할수 없기에 충치가 더욱 쉽게 생겨납니다.
0: 네, 야생동물들한테 충치가 생긴다는 것은 치명적인 일이 아닐까요? 야생동물들한테는 거의 충치가 생기지 않습니다. 달디단 사탕은 세균이 제일 좋아하는데요. 만약 입안에 사탕이 남아있다면 세균이 대량적으로 번식을 하면서 이빨이 부식되게 됩니다. 그러나 자연계에는 사탕을 첨가한 음식이 없고 또 야생동물들의 먹이는 일반적으로 단단하고 섬유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먹이를 먹으면 이빨을 청결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보통 정황에서 충치가 생기지 않습니다. 특별히 초식 동물들은 충치가 더욱더 생기지 않는데요. 육식 동물들이 충치가 생기는 것은 나이가 많고 이빨이 엄중하게 다스렸거나 혹은 싸움에서 이빨이 상했기 때문이랍니다. 만약 육식 동물들의 이빨이 상하면 먹이를 사냥할 수 없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충치가 생기기 전에 죽어버리고 만다네요.
1: 다른 방면으로 인류가 사양하는 애완동물들은 늘 당분을 많이 넣은 먹이를 먹였기 때문에 쉽게 충치가 생길 수 있답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애완동물을 사양할 때 애완동물의 건강에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네, 친구들, 오늘 꿈나무 푸른 교실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찬하 비행기가 벼락에 맞으면 어떻게 될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우주선에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태풍의 이름은 어떻게 지어졌는지, 이 밖에 또 어두운 밤에 천연색을 우리가 볼수 있을지 하는 궁금증들을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야생동물은 충치가 없을까요? 하는 궁금증도 풀어보았는데요. 어때요, 친구들? 야생동물들은 충치가 있다고 했던가요?

0: 친구들, 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도 되달릴 수도 없습니다. 흐르는 시간에 이끌려 간다면 나중에는 후회할지도 모르겠지요. 아쉬움이 남아도 후회하는 삶을 살지는 말아야 합니다.
1: 물론 아쉬움과 후회 모두 남아서는 안 되는 삶을 산다면 더욱 좋겠지만 아쉬움은 추억이 될수 있어도 후회는 불행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0: 네, 아쉽지만 저희들은 여기서 이만 마감 장식하겠습니다.
2: 지금까지 함께 해준 친구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3: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
4: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16기 탐구 잡지가 습금 병력 중요한 걸 재해방지, 재해감소, 재해구조 능력을 재고하자를 발표했습니다.
0: 올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철도가 발송한 여객이 연인수로 28억 명에 달해 사상 동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 올 1월부터 7월까지 택배업계가 급속하게 성장하며 전국 택배 물량이 동기 대비 4.8% 증가했습니다.
0: 일본이 무조건 항복 80일 주년을 맞아 일본 시민들이 집회 시위를 진행하며 침략 역사를 직시하고 전쟁 죄행을 반성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1: 8월 16일에 발간된 제16기 탐구 잡지가 중공조항 총서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병의 중요한 글, 재해방지, 재해감소, 재해구조 능력을 재고하자를 발표했습니다. 광활한 국토와 복잡한 지리 환경, 다양한 기후 특성을 갖고 있는 중국은 자연재해가 쉽게 발생하고 자주 발생합니다. 18차 당대회의일에 당조항은 재해방지, 재해감소, 재해구조 사업을 인민의 안위와 국가의 안전에 관계되는 대사로 삼고 리념 전환, 체제 개혁, 체계 건설, 능력 향상 등 면에서 많은 포치를 하고 광범위한 간부 대종들을 인솔해 일련의 중대 특대, 자연재해를 극복하고 인명피해와 자산 손실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신이 공인하는 것입니다. 재해방지, 재해감소, 재해구조 사업을 잘 하려면 반드시 당의 전면적 지도를 견지하고 인민지상주의, 생명지상주의를 견지하며 자연법칙을 존중하고 예방중심을 견지합니다. 그리고 개혁과 혁신을 견지하고 교통적 관념을 견지하며 사회공동관리를 견지합니다. 이러한 귀중한 경험을 잘 활용하고 새로운 실제와 결합해 끊임없이 풍부해하고 발전시킵니다. 당면 우리나라의 재해방지, 재해감소, 재해구조 사업은 적잖은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고품질 발전과 고수준 안전을 통일적으로 기획하는 전략적 높이에서 재해방지, 재해감소, 재해구조 사업의 극단적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해야 합니다. 우세를 적극 발행하고 단점과 부족점을 보완하며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능력과 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해야 합니다. 이로써 인민 대중의 생명재산 안전과 사회 안정을 확실하게 수호하고 중국식 현대화가 안정적으로 멀리 나가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반드시 재해에 대한 관리를 사전으로 예방하고 전환시켜야 합니다. 원천 관리와 통제를 견제하고 안전 회복력 요구를 국토공간 계획과 재반 건설 계획에 일괄되게 적용하며 자연재해 위험을 효과적으로 피합니다. 잠재적 위험 부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각종 재해 위험 부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정확하게 식별해야 합니다. 공정 정비를 강화하고 중요한 도시와 재해 다발 지역의 관건적 기반 시설 방어 기준을 함량하게 제고하고 북방 지역의 홍수 방지와 침수 방지, 재해 방지 기반 시설의 단점을 다그쳐 보완해야 합니다. 고위험 부담 지역에 대한 중점 예방 통제를 강화해 기존 위험을 효과적으로 낮추고 신규 위험 증가를 단호히 억제합니다. 반드시 중대 재해에 대해 대응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최저선 사고방식, 극한 사고방식을 확고히 다지고 중대재해와 위험 부담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비상 대응안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어려움과 도전을 보다 더 충분하게 평가하며 업무 조치를 보다 더 주도하고 면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관측 조기경보 체계를 건전히 하고 조기경보의 적시성, 정확성, 통달성을 높여야 합니다. 대안전과 대응급을 건전히 하는 구도 내에서 응급지휘기제를 건전히 하고 관건적 시각에 돌진할 수 있고 승진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종합구도, 과도기 배치, 복구재건 사업을 통일 기획하고 자연재해 위험의 이전과 확산을 방지합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반드시 중대재해 중대시린에 대응하는 면에서 우수한 답안지를 제출하여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충분히 과시해야 합니다. 반드시 과학기술의 지지와 법치 보호가상을 강화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면에서 신형의 거국체제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응급 분야의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을 추진하며 응급 학과 건설과 인재 양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연재해에 대한 기초 연구를 깊이 있게 전개하고 핵심 기술 공략을 추진하며 재해방지, 재해감소, 재해구조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심화해야 합니다. 법치 면에서 응급 분야의 법치 체계를 건전히 하고 립법 면의 보완과 엄격한 집법을 결부시켜 재해방지, 재해감소, 재해구조의 법치화 수준을 한층 더 높여야 합니다. 반드시 재해 방지와 재해 감소, 재해 구조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기층은 자연재해를 막는 최전선이며 기층에 착안하고 기반을 다지는 사업을 한시도 늦춰주는 아재입니다. 기층 응급 구조 역량 체계를 보완하고 응급 장소 건설과 물자 장비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회 응급 역량 건설을 격려하고 지지하며 대중을 동원해 재해를 관측하고 방지하며 다스리는 체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재해 방지, 재해 감소, 재해 구조에 대한 과학 보급 선전 강도를 높이고 전민의 재해 방지와 위험 대피 의식과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반드시 책임을 참답게 다져야 합니다. 재해 방지, 재해 감소, 재해 구조는 여러 부문, 여러 종류, 여러 고리와 관련되기에 반드시 직책과 분업을 명확히 하고 책임 사슬을 단단히 연결하며 합심의 합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각 지각 부문은 책임을 다는 한편 통일과 분업의 결합, 구조와 방지 접목, 상하 연동을 견지하고 공동 관리와 협력의 업무 구도를 다같이 형성해야 합니다. 재해 방지, 재해 감소, 재해 구조 사업을 잘 하려면 올바른 지적권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한편 발전만 중시하고 안전을 경시하며 재해 구조를 중시하고 예방을 경시하는 등 경향을 단호히 시정해야 합니다. 교육 강습을 강화하고 각급 간부들의 재해 방지, 재해 감소, 재해 구조 능력을 힘써 제고시켜 인식과 책임, 업무 수행이 제대로 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0: 올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철도가 발송한 여객이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한 연인수로 28억 명에 달해 사상 동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철도 부문은 여객의 다양한 출행 수요에 따라 운송 업무를 정성껏 수행했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철도 부문은 무한 서안 고속철도 서안 동과 시원 동 구간, 금화 건덕 고속철도 란계 동과 건덕 구간 등 새로운 노선과 역의 자원을 독률적으로 활용하고 운송력 투입을 확대했습니다. 따라서 전국 철도의 일 평균 운행 편수는 동기 대비 5.2% 증가한 11,462편에 달했습니다. 8월 15일 새벽 2시 55분 대동남역에서 북경 북역으로 가는 D4494편 열차가 천천히 역을 나왔습니다. 여객 400여 명 중 절대 다수는 주말을 이용해 대동에 놀러가는 관광객이었습니다. 여객 장원 씨는 오전에 운강석굴을 참관하고 저녁에 대동 옛성을 구경한 후 이 열차편을 통해 새벽 5시에 집에 도착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낮에는 관광하고 밤에는 길을 재촉하는 모델이 아주 좋다고 말했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별빛 연조호, 판다 전용열차, 장강 삼각주의별, 남방열차, 홍면허 등 브랜드 관광 전용열차는 관광지와 호텔을 연결시키고 관광객들의 다양한 관광 수요를 만족시키는 한편 연선의 관광 자원을 활성화하면서 철도 플러스 관광의 새로운 장면, 새로운 경영 형태를 선보이며 문화 관광 소비를 효과적으로 견인했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철도가 운행한 관광 열차는 2,159편, 그중 관광 전용 열차가 1,184편, 관광 전용선은 975편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각지의 경기, 전시회, 문예 공연 활동을 정확하게 연결하고 가수 팬 전용 열차, 축구 팬 전용 열차 등 79편을 운영해 봉사 소비의 에너지 확대와 질적 제고를 촉진했습니다.
1: 국가우정국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우리나라 우편업계 운송량이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한 1,274억 4천만 건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한 달간 택배 물량은 일평균 5억 5천만 건이었습니다. 현재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서비스 효율은 부단히 향상하고 있습니다. 신강위글 자치구 창길회족 자치주 모리가자흐자치현은 냉동 창고 저장 플러스 온라인 플랫폼 플러스 콜드체인 배송 일체화 서비스를 기반으로 현재 양고기, 수제국수, 치크콩 등 특색 농산물을 전국 시장에 수송하고 있습니다. 모리현 보스탄향 우편소 직원 아만 하나하티는 신선한 소고기며 양고기가 택배 서비스를 통해 당일에 원산지 물품을 타 지역 시장에 배송하고 있으며 세 번째 날이면 고객들에게 배송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국가우정국 발전연구센터 산업경제부 왕학함 주임은 7월 택배 업체들이 농산물 택배 수요에 따라서 서비스 보상 체계를 전면 승격했다고 비유했습니다. 한편 택배 기업들은 산업 수요에 맞춰 정밀한 대책을 강구하고 지능형 물류 혁신으로 특색 산업의 고품질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했습니다. 왕악함은 택배 기업들이 특색 산업 군체와 깊이 협력하면서 지능화, 일체화 공급망 서비스 능력을 바탕으로 상하류 기업의 전환과 성격을 이끌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업계 종합 운송 능력과 다원화 장면의 서비스 품질이 꾸준히 향상하는 한편 산업 사설 협력을 심하고 비상 대응 능력을 전면 강화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8월 택배 업계는 안정적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0: 2026년 전국 생태의 날 조세 행사가 15일 내몽골 자치구 훌룸뷰르에서 열렸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여러 부문이 생태 문명 건설 관련 종료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행사 현장에서도 생태 문명 건설 성과와 생태 제품 홍보 전시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올해 전국 생태의 날 행사의 주제는 중국식 현대화의 녹색 바탕을 튼튼히 다지자입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률사업위원회, 최고인민검찰원, 공청단중앙, 공업정보화부, 자연자원부, 생태환경부, 수리부 등이 관련 정책을 해석하고 일련의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생태의 날 행사는 처음으로 기층 대표를 초청하여 생태문명 건설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생태문명 건설 성과와 생태제품 홍보 전시가 주제 행사 현장과 함께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펼쳐졌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조혜병 부수임은 2026년 전국 생태의 날 주제 행사에서 탄소 배출 정점 도달 행동을 착실히 추진하고 탄소 배출 정점 도달과 탄소 중립 목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과학적으로 진행하며 산업 구조, 에너지 구조, 교통 운수 구조 등에 대한 조정과 최적화를 통해 탄소 배출 정점 목표를 예정대로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 기획 기간은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목표를 실현하는 관건적인 공략 단계입니다. 15차 5개년 전망 기획 탄소 배출 정점 도달 행동 방안은 지역 간의 상호 보완과 석탄 소비 대체, 중점 업종 에너지 절약과 탄소 소비 절감 등 주요 사업을 배치했습니다. 전망 목표에 따라 2030년까지 국내 생산 총액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5년에 비해 17% 낮추고 비화학섬유 에너지 소비 비중을 25%로 높여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목표를 예정대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1: 귀두성 혁장현 금은산 가도 금산 지역사회는 가난 구제 격치 이수 지역사회입니다. 올여름 이 지역사회 주민 손성량의 막내딸 손신이 지원한 대학교 입학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손신은 이 가정에서 배출한 네 번째 대학생입니다. 빈곤의 탈을 실현하고 세 살을 맞이하는 가난구제 격치 이수가 주민들의 생활을 개변했다면 교육은 이들의 삶의 질을 더 풍요롭게 해주었습니다. 금은산 서원에서 합격 통지서를 받은 손신은 영어책을 들고 개학시험 준비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길림대학 동물의학학부에 진학하는 것은 손신의 꿈이었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인생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는 손신은 자신의 꿈을 향해 더욱 굳건히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신의 아버지 손성량도 요즘 입가에 웃음이 끊기질 않았습니다. 내 딸을 모두 대학생으로 키우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손성량은 예전에는 985 대학이 무엇이고 211 대학

0: 있었다며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이들을 꼭 공부시켜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뒤 아이들은 가까운 곳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꿈을 향해 발걸음도 더 나갈 수 있었습니다. 셋째 딸 손몽란이 있어 입학 통지서는 괜히 인생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니라 온 가정의 미래도 밝혀주었습니다. 손몽란은 공부는 진정 인생을 바꿀 수 있으며 학습 성적이 좋아질수록 우리의 삶도 날로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성량 가정에서 대학생 4명을 배출한 것은 교육을 통해 빈곤 해탈을 실현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격지 이주 사업을 시작한 이래 금은산 가도는 이미 본과생 1192명, 석사연구생 81명, 박사연구생 5명을 배출했습니다. 혁장현 교육국 교육연구실 곽봉주임은 교육은 개인의 운명만 돌려놓는 것이 아니라 향촌 전면진흥의 미래를 위해서 저력을 키워주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곽봉 주임은 전현에서 가장 아름답고 기반시설이 가장 고전한 정착지 주변 학교마다 우수한 교사진을 배치하고 동아리 수업을 개설해 학생마다 덕지 체비로가 전면 발전으로 돕고 모든 아이들이 밝은 웃음꽃을 피울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1: 8월 15일은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포해서 80일 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형식의 기념 행사를 조직하여 역사를 명기하고 선열들을 추모하며 위대한 항전 정신을 선행했습니다. 9.18 사건 발생지인 료령성 심양시 9.18 역사박물관은 산천은 무난하고 영웅의 혼은 영원히 빛난다를 주제로 기념 행사를 진행하고 대중들이 백산국수에서 펼쳐진 14년간의 피어링 항쟁을 돌아보도록 했습니다. 심양시 소학생 굴천락은 이 역사를 평생 기억해야 한다며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몸을 단련해 장차 커서 조국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박물관은 항전 문물과 역사 전시 코스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문제에 답하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전시를 돌아보는 과정에 관람객들은 사고를 멈추지 않고 문답식을 통해 역사 진실에 다가서고 역사를 마음에 되새겼습니다. 8월 15일 길림성 통화시의 당원 간부와 대중들은 양정우 열사 릉원을 찾아 혁명 선례를 주모하고 분투의 힘을 다졌습니다. 올 4월 양정우 열사 릉원은 관람 내용을 갱신하고 시설을 승격하고 개소하는 공사를 진행했으며 전시실은 이미 개방됐습니다. 새롭게 꾸며진 전시는 양정우의 생애와 업적을 주선으로 서사 논리를 보강하고 3개 부분 11개 단원을 통해 그의 빛나고 장대한 일상을 생생하게 재현했습니다. 동아시 동참구 신참가도 사무소직은 선명연은 장대한 역사 장면과 소중한 혁명 유물은 동북 항일영군 장병들이 혹한 속에서 홀로 또는 어깨 겪고 쌓은 격동의 세월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며 앞으로 직책에 충실하고 기층에 뿌리를 내리고 군중을 위해 봉사하면서 오늘날의 행복한 생활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제5진 남경대학살 역사기억 전승자 취임식이 15일 일본 침략군 남경대학살 조난동포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현장에서 올해 97세 남경대학살 생존자 하숙금 어르신이 떨리는 손으로 증서 한 장 한 장을 젊은 세대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남경대학살 조난자 완가전 어르신의 손자인 동남대학의학원 대학원생 완태구는 남경대학살 역사기억 전승자 증서를 넘겨받았습니다. 완태구는 전승 증서는 선조의 당부이자 시대가 맡긴 종책이며 의사로서 생명을 지키고 전승자로서 역사를 수호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역사의 진실을 알도록 하려다고 말했습니다. 강서성 남창시 신사군 군부 유적지 진별관은 15일 열사를 명기하고 우리 세대가 스스로 강해지자 주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각계 대표들이 차례로 꽃다발을 진정하고 머리를 숙여 혁명 선열들을 추모했습니다. 남창시 시민 진계는 선열들이 나라를 위해 피를 흘리며 싸운 것은 중화민족의 굽히지 않는 정신적 기동이며 앞으로 분발 정진하면서 선열들의 충성과 책임의식을 전하려다고 표했습니다.
0: 100년 가까운 역사를 지닌 유조공장이 도시 한복판의 초대형 스낵

0: 회상으로 변신하기까지 하나하나의 몰입형 소비 공간들이 산업 부산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며 신소비 활력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오늘 활력 중국 조사행은 호남 장사로 떠나 이곳 산업 유산이 어떻게 소비를 견인하는 활력 랜드마크로 탈바꿈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장사 유조 공장 단지에서는 흙과 목질, 빛과 그림자 등 자연 요소를 산업 유산 공간에 녹여낸 현대 예술전이 열렸습니다. 전시장인 장사 유조 공장은 1939년 설립된 중국 식물 유료 공장 장사 판사처가 전신입니다. 공장 유산으로 남은 산업 랜드마크로서 높낮이가 제각각인 녹슨 거대형 유조 탱크 12개는 통째로 보존, 보강되었으며 외벽은 이도적인 장식 없이 역사적 질감을 최대한 유지했습니다. 내부는 이류 매장, 전시 공간, 서점 등으로 개조되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한편 낡은 건물과 담장에서 철간, 즉 벽돌 6만 장은 정리 수거해 새벽으로 다시 쌓아 올리고 유행을 따른 문화 창작 매장과 연극 공연 공간으로 활용했습니다. 공장의 원시적 구조와 조직은 그대로 이어져 놀이, 체험, 소비가 결합된 복합 공간을 조성하면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독특한 여유로움과 탐험의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한 관광객은 이는 기존 장소에 새로운 생명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도시의 역사를 품고 있기에 깊은 뜻을 지니고 이와 동시에 사람들에게 생활의 새로운 재미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장 1년여 만에 단지 내 일평균 유동 인원은 연인 수로 3천 명 내지 4천 명에 달하고 여름 성수기에는 하루 최고 1만 명을 넘길 정도입니다. 산업 유산이 생기를 되찾으며 장사의 새로운 도시 방문지 랜드마크이자 여가 소비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유조 공장이 역사의 온정을 담는 재해석이라면 올 4월 새롭게 문을 연 장사 도심의 몰입형 스낵 체험 공간은 관광지로서 도시 새로운 유동 인구 유입구로 떠올랐습니다. 고객들은 이곳에서 쇼핑에 앞서 높이 2.7m의 초대형 쇼핑카드, 대형 음료병, 라면벽 등 공간 앞에서 사진 촬영을 하며 즐기기 바쁩니다. 상품이 풍부하고 온라인 쇼핑이 편리해진 오늘날 경험의 가치는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기대는 무엇을 샀느냐에서 무엇을 느끼느냐와 무엇을 공유했느냐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해당 공간 책임자 황사사 씨는 팀은 이러한 변화를 포착해 선반을 전시 부스로 설계하고 판매장을 즐거움 체험 공간으로 승격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개장 첫달 누적 유동 인원은 연일 수로 104만 명을 돌파했고 여름방학이 시작된 7월에 들어서서는 일평균 3만 명 이상으로 평일 대비 약30% 증가했습니다. 황사사 씨는 소비자가 끊임없이 탐색하고 둘러보며 논란을 발견하도록 하려는 취지라며 중국 식품 공급을 위한 정경식 전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1: 올해 제13호 태풍 돌핀의 잔류 소용돌이 영향으로 10일부터 하남에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호우가 내려 여러 하천의 수위가 고수위로 운행됐습니다. 평정산, 허창, 조구 세 곳에서 잇따라 제방 붕괴 위험이 발생했습니다. 14일 밤, 평정산 격편의 제방 붕괴 부분은 다시 메워졌고, 10월 심야 23시 56분, 허창 언릉현의 붕괴 부분도 성공적으로 복구됐습니다. 13일 심야에 발생한 조구시 전해구 가로하 동안 제방 붕괴가 가장 심각하여 붕괴 구간이 30m에서 한때는 117m까지 확대됐습니다. 구조대원들은 14일부터 지속적인 복구 작업을 진행했고, 10월 저녁 8시 29분에 붕괴 부분을 성공적으로 메웠습니다. 남북 방향 제방은 붕괴 구간이 물살의 지속적인 침식으로 거의 4배로 확대됐습니다. 붕괴 상단에는 동서 방향으로 앉은 도로교가 있어 굴삭기와 덤프 트럭의 활동 구간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중국 안능그룹 비상구조사업부 왕평무 부부장은 솔직히 이러한 현장 구조 환경은 과거 구조 작업에서 매우 보기 드문 경우라고 말했습니다. 왕평무 부부장은 붕괴 길이가 117m에 달했고 기존 제방 상단에서 교량 하단까지의 높이가 불과 5m에 불과해 대형 공정 장비 진입이 어려웠으며 자재 운송이 가장 큰 난제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조대원들은 교량 후의 도로를 자재 운송 통로로 활용하여 교량에서 직접 아래로 속재를 매달아 내리거나 쏟아부어 일반적인 육상 수상 작업에 이어 공중 작업면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현장에 중국 안능 구조대원들은 북경 합비, 남령, 무한, 서안, 송도 등 전국 각지에서 지원을 위해서 달려왔고 석재 수송을 맡은 이들 중에는 주구 현지의 화물차 기사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사는 14일 오후부터 24시간 넘게 쉬지 않고 왕복하며 물자를 운송했습니다. 합봉 이후 구조대원들은 제방을 추가로 보강하고 두께를 늘릴 예정입니다. 수리 부문도 실시간 판단을 이어가며 2차 위험 발생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조구 숨은 수자원 측정 보고센터 수량 측검과 왕해결 과장은 현재 상류 수량 상황에 따르면 사영하 조구 수문서의 고수위 운행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제방 순찰과 위험 점검 강도를 높여 위험 상황을 즉시 배제하고 처리할 것을 관계 부문에 당부했습니다.
0: 일본의 무조건 항복 81주년을 맞아 일본 시민들이 도쿄에서 자발적으로 집회 시위를 진행해 침략 역사를 직시하고 전쟁 죄행을 반성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국제인사들은 일본 정부가 역사를 직시하고 침략 죄행을 반성하기는커녕 군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재군사화 진척을 가속화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이러한 위험한 경향은 지역 나아가서 세계 평화 안정을 위협할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일본은 중국에서 저지른 그 잔혹한 죄행을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일부 일본인들은 반성은커녕 역사를 모르고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한 집회 참가자는 이곳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이라며 지금 일본은 다시 군국주의 잘못된 길로 빠질 위험에 처지에 놓이는데 이를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참가자는 침략 전쟁이 아시아 인민에게 끼친 극심한 피해는 관련 서적에 모두 기록되는데도 일본은 현재 그 역사를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그는 다카이치 사나이 운행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제 인사들은 일본이 제2차 세계 대전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군국주의 잘못된 길을 절대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대학 아시아 아프리카 학원 고학 연구 부원장 안드레이 페슈우는 전국 기자회 인터뷰에서 일본 우익 세력은 역사를 반성하고 교훈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이른바 림국 위협을 지속적으로 부각시키며 재군사화 추진에 명분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성공회대학교 양기호 교수는 다카이치 사나이 정권 출범 이후 국가정보국 설치, 심판, 방위백서 발표 등 일련의 군비 확장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헌법 개정을 시도하며 군국주의 부활을 위한 길을 닫고 있으며 다카이치 정권의 행보는 국내에서 반대 목소리를 더 크게 키울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전 아메리카 대학교 총연합회 리사회 이상이자 카나다 학자인 나스롱은 남경대학살 희생자 기념관을 수차례 방문한 적이 있다며 이번 학생들을 이끌고 방문해 더 많은 카나다인들이 이 비참한 역사를 알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많은 일본인들이 이 역사를 부인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은 이미 여러 차례 전쟁에 대해서 사과했지만 일본에서는 이 같은 태도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는 잘못된 것이며 우리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정금아 김성기였습니다.
1: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조정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강입니다. 먼저 계절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를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글로벌 환경관리에 지혜를 기여하는 중국 생태문명 건설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자체 발전의 길을 따라 확고하게 나아가는 중국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개를 특별 프로그램 병어 그림 수컨팽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7부 사람이 정산을 저버리지 않으면 정산도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다 여섯 번째 부분입니다.
1: 효소리는 사람들은 새 술잔을 들고 노래하고 꽃들은 대당의 봄을 춤추며 만발하니라는 부류의 경전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고 시대 정신에 입각한다는 뜻으로 문장은 시대에 수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시성 두보는 그의 위대한 필력으로 왕발, 양형, 도솔인, 약빈왕의 당대 문체를 경박한 글로 조롱하며 쉬지 않고 비웃더니 비난한 자들의 이름은 잊혀져도 그대들의 시는 강물처럼 영원히 흘러 멈추지 않으리라는 시를 남겼습니다. 중국 대지를 입각해 중국의 이야기를 잘할 때면 자연히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 눈앞에 봄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2: 역파 교수님의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문화 건설을 잘할 수 있을까요?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기치를 축혀들고 민심을 결집시키며 신인을 양성하고 문화를 발전시키며 경상을 수립하면서 사회주의 문화 강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은 2022년 북경 동계올림픽 개막식이 기억에 생생할 것입니다. 이 같은 성회에 그리스어로 올림픽 회가를 높이 부른 천진 난만한 어린이 합창단이 있었습니다. 이들 어린이 합창단은 태양산 깊은 곳 하북성 부평의 마란촌에서 왔습니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올림픽 무대에 오른 사람은 상냥하고 친절한 노인 등소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등소람 어르신은 병으로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어르신은 산속의 아이들에게 끝없는 즐거움을 가져다 주었고 음악이 있어 산속의 아이들도 아름답고 다채로운 소년 시절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지금 중앙음악대학 교원과 학생들이 부평으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3: 저는 우경유라고 합니다. 중앙음악대학 사상정치학과 교원입니다. 한 여름날 저는 부평현 남장진 마란촌에 갔습니다. 이곳은 언론계의 대선배인 등척의 후손 등소람의 제2의 고향이고 인민일보의 전신인 진찰기일보의 소재지이기도 합니다. 2003년 가난하고 락후한 마란촌에 돌아온 등소람은 많은 아이들이 곁에 부모가 없이 외롭게 생활하면서 과외 생활도 아주 단조롭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등소람은 음악으로 아이들의 내심 세계를 풍부히 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 2022년 3월 21일 저녁 등소람은 병으로 그녀가 그토록 사랑하던 이 땅을 영원히 떠났습니다. 2022년 4월 8일 등소람은 북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특출한 기여를 한 개인이라는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아이들에게 꿈을 가지게 한 사람은 떠났지만 등소람이 이루지 못한 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등소람은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마란 어린이 음악 축제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랐습니다.

0: 올해 마란 어린이 음악 축제 개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 대회를 데리고 어린이들이 훈련하는 교실로 가보았습니다.
1: 대단합니다.
2: 너무 잘하네요.
3: 어린이들, 오늘 북경에서 선생님 두 분 오셨습니다.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3: 그럼 오늘은 대선생님이 음악 수업을 할 겁니다.
0: 이 어린이들의 평균 연령은 10살 정도이고 가장 어린 친구는 17살 정도입니다. 자, 그럼 이번 무대에 오를 어린이들의 훈련 상황은 어떨까요?
3: 남학생들 다 좋습니다. 자, 남자 어린이 두 명도 이리 오세요. 여학생들 힘내세요. 보니 남학생들은 모두 아주아주 잘합니다. 정말입니다. 자, 우리 먼저 이 세 남학생들의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아주 잘 불렀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구절의 멜로디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0: 어린이들은 다 서로 다른 학교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음악은 깊은 산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자신감과 즐거움을 찾아주었습니다. 나중에 음악 선생님이 될 건가요?
1: 네.
0: 왜요?
2: 노래 부르는 것이 너무 좋아서요.
0: 노래 부르기를 특별히 좋아하는군요. 그러면 왜 스타 가수가 아닌 음악 교원이 되려는 겁니까?
2: 저도 산골 마을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0: 음악은 어린이들의 생활을 바꿔놓았고 또 그들의 꿈을 밝혀주었습니다. 이번에 부평에서 돌아와서 어린이들의 노래를 스튜디오에 가져갈 것입니다.
3: 지금까지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관병이 좋아하는 전국 시간이었습니다.
4: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5: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칭입니다.
4: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5: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5: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3: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환경관리의 지혜를 기여하는 중국 생태문명건설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6: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8월 15일은 중국의 전국 생태의 날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글로벌 생태 재해와 극동적 날씨가 다발하면서 각국의 발전을 일궈하고 환경을 보호할 때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러 나라 관원과 전문가들은 발전 도상국의 녹색 저탄소 발전을 위해 중국은 효과적 경로를 모색해냈다며 이는 경제 발전과 생태 보호가 서로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환경 정비,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

무능 발전을 위해 지혜를 이바지했습니다. 중국은 녹색 발전 이념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중국을 수차나 방문했던 영국 노팅엄 대학 부교수 조너슨 설리번은 중국에 올 때마다 환경 개선을 실감한다며 감개무량해했습니다. 설리번의 눈에 비친 중국의 환경 개선 배후에는 생태 문명 건설을 위한 수치가 안받침되어 있습니다. 지구급 및 그 이상 도시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두개로 20% 감소하고 장강과 황하 번류 전 구간의 수질이 여러 해 동안 안정적으로 2급 수준을 유지했으며 근안의 해역 량질 수질 비율이 2020년보다 7.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산림 피복률이 25%를 기록하면서 중국은 세계에서 녹색 면적이 가장 많이 증가하고 가장 빠른 나라가 됐습니다. 르완다 환경단체인 레드스톤 지속가능발전 이니셔티브 창설자 그레고리 바쿤지는 중국의 경험은 장기적 안목과 혁신정신, 효과적 관리의 지도 아래 경제발전과 환경보호가 서로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기후변화 기본협약과 파리 협정을 적극 관찰하고 중국이 2035년 국가 자주적 기업 목표를 선포하며 여러 나라와 협력해 다국적 자연보호지와 생태벨트를 건립하고 소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권명 생물다양성기금을 설립하기까지 중국은 시종 글로벌 생태문명 건설의 중요한 참여자와 기여자, 선도자가 됐습니다. 독일 뮌헨공업대학 기후환경정책연구실 주임 미란다 시로이스는 일부 나라가 국제환경 프로젝트에서 퇴출할 즈음에 중국은 글로벌 환경사무에서 이력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는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로이스는 녹색기술 분야에서 뚜렷한 진전을 이룩한 중국은 환경 분야의 과학연구 투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세계 최고의 환경과학연구를 전개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녹색 전환에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재생에너지 체계, 가장 크고 가장 완비화한 신에너지 산업사슬을 건설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량질적이고 능률적인 에너지 저탄소 장비 제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녹색 저탄소 발전을 위해 착실한 기여를 했습니다. 현재 중국 기술을 채용한 일련의 프로젝트가 여러 나라에 뿌리를 내리면서 녹색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기화 철도는 전통적 디젤 기관차보다 탄소 배출을 7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브라질 바루에리 쓰레기 발전소는 현지의 환경 정비와 청정 에너지 공급에 윈윈 방안을 제공했으며 중국에서 제공한 녹색 태양광 패널은 태평양 섬나라인 나우루의 해안선에 가지런히 배열됐습니다. 마다가스카르 타나나리보 대학 환경관리와 지속가능 발전 전문가 엘레나라 자핀 드라마로는 기후변화 등 글로벌 공동도전의 뒷면에 중국은 세계 각국과 함께 기후융자 기술 이전, 인재 양성, 과학연구, 생태계 보건,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생태환경 법전은 중요한 시범적 의의를 갖습니다. 중국 생태문명 건설의 풍부한 실천과 탁월한 성과는 중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을 편찬하는 데 실천적 기반과 귀중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해줬습니다. 8월 15일 인간과 자연이 조화 공생하는 현대화를 위해 더 강한 법치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코트디바르 환경보호 전문가 가스톤 쿠오는 중국 생태환경법전은 중요한 시범적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중국 생태문명 건설 실천의 중요한 제도적 성과일 뿐만 아니라 법치를 통해 녹색 발전을 추진하는 데 새로운 시범을 제공했습니다. 세르비아 국가관리와 지방자치부 국무비서 프레드라그 라이치는 관련 법전은 국제환경법 발전사에서 중요한 리정표적 의의를 가지며 중국 생태환경관리 체계의 성숙과 제도적 우세를 충분히 구현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해외 전문가와 학자들은 중국이 생태환경법전을 통해 생태관리를 통일적으로 추진하는 모델은 기타 국가, 특히는 광범한 발전도상국이 환경관리 분야에 봉착한 난제를 해결하는 데 계기를 제공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기네아 환경지속가능발전부 법률고문 시를 아볼리는 중국이 환경기법과 관리면에서 쌓은 경험은 아프리카 국가가 환경법률제도를 보완하고 환경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데 유익한 참고를 제공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다 빈드라마로는 중국의 관련 경험은 공공정책의 협동과 생태환경 법치체계를 보완하려는 국가에 유익한 참고를 제공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 일회용 비닐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0: 비닐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0: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0: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0: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1: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2: 계속해서 뉴스 조작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체 발전의 길을 따라 확고히 나아가는 중국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세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조작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소소를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2: 최근 서방의 일부 언론과 싱크탱크가 이른바 중국 압박론을 제기하면서 중국 제조업, 신에너지 산업 수출이 글로벌 시장 공간을 점유하고 발전 도상국의 산업화 과정에 대해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존재에 대해 미국 콜롬비아 대학 역사학자 애덤 토즈는 8월 초에 뉴미디어 플랫폼인 서브스택에서 중국 압박론은 가설과 그릇된 사실에 기반한 정치적 화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반박했습니다. 그는 이른바 중국 압박론은 경제수치의 근거에 분석해낸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정치적 사고에서 온 것이며 이러한 논조는 철두철미한 사기극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애덤 토즈 교수는 기고문에서 2010년 미국 학자들이 이른바 차이나 쇼크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주로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후 미국 인력시장에 대한 영향을 회고했다고 언급했습니다. 2020년에 유럽 학자들은 이른바 중국 충격 2.0 버전을 떠들면서 중국 전기 자동차가 유럽 자동차 산업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2026년 인도 학자 두 명이 미국 폴린 플리시에서 이른바 중국 충격 3.0

0: 중앙보전, 즉 중국 압박론을 제기했습니다. 애덤 투즈 교수는 만약 관련 개념이 부분적 사실과 경제 수치에 따른 연구라고 한다면 이른바 중국 압박론은 사실에 떠난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저자는 이미 일어난 일과 곧 일어날 일을 논하지 않고 전편에서 가설만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애덤 투즈 교수는 그래서 이른바 중국 충격이라는 세 가지 논술 중 중국 압박론이 가장 터무니없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비판은 전적으로 사실을 떠난 추측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또 인도 학자는 자신의 견해를 입증하기 위해 이른바 모범 경로와 비례 분배라는 두 가지 핵심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애덤 투즈 교수는 관련 두 가설의 많은 허점을 까발겼습니다. 우선 이른바 모범 경로입니다. 인도 학자들은 가국이 모두 농업에서 출발해 점차 경공업과 노동 집약형 산업으로 전환한 후 가치 사슬을 따라 상승했으며 이 과정에 고소득 국가는 저소득 국가에 노동 집약적 산업을 양보해 격차를 메워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애덤 투즈 교수는 발전 경로는 결코 단일한 것이 아니며 어떤 특정 법칙을 따르는 것도 아니며 줄서기식의 결과도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모든 국가는 자신의 국정에 어울리는 발전 경로를 따라야 하며 이른바 모범 경로는 전혀 실제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다음은 이른바 비례 분배입니다. 인도 학자들은 가국의 노동 집약형 산업 수출 규모가 글로벌 노동력 총량에서 점하는 자국의 비중과 일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애덤 투즈 교수는 이런 가설은 완전히 현실을 떠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저렴한 노임과 저소득 수준만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산업 생산 기지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애덤 투즈 교수는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국제무역의 비중 분배는 결코 인구 규모에 따르는 것이 아니며 한 나라가 인구 규모를 통해 전연적으로 동등한 비중의 글로벌 수출 비중을 향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른바 중국 충격의 세계 판본에 하나의 공동한 오류가 있는데 바로 고의로 자신의 발전 문제를 홀시하고 가전 방법을 다해 중국의 문제점을 돌리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상실한 것은 제조업의 공심화가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럽 자동차 산업이 정체된 것은 기술 보수와 혁신 부족 때문입니다. 인도가 중국이 이전한 산업을 접수할 수 없는 것은 내부 구조적 실패, 인프라 병목 현상 등 때문입니다. 애덤 투즈 교수는 그래서 발전은 줄을 서는 것이 아니므로 중국을 악마화하지 말고 세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중국 압박론은 가설에만 존재하며 현실 세계에서 강대한 중국은 단지 자신의 발전의 길을 걷고 있을 뿐 그 누구도 압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뉴스 수석 시간이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열어봐라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 종합 방송이 8시를 알려드렸습니다.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0: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 한 바닥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오후 2시 노래 한마당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40분간 함께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원호연 작사, 황상용 작곡, 리광일 가수의 당신이 책임져야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칭팅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모바일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을 기대합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 자리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예,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노래 우리 사는 세상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2-61번, 792-61번입니다. 자, 반주곡 나갑니다.

네, 석화 작사 림봉호 작곡 김선희의 우리 사는 세상을 함께 불러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2-61번, 792-61번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리광일의 당신이 책임져야지 듣고 오겠습니다. 가사 적으실 분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리광일의 당신이 책임져야지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래는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1절 가사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 가슴은 당신 때문에 내 가슴은 깊이 깊이 병들었어 깊이 깊이 병들었어 하루 종일 당신 생각에 하루 종일 당신 생각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네 아무 일도 할 수 없네 백약이 무효라 어쩌면 좋아 백약이 무효라 어쩌면 좋아 잠시라도 못 보면 미칠 것만 같은 잠시라도 못 보면 미칠 것만 같은 그리움의 병이라 어찌해야 하나요? 그리움의 병이라 어찌해야 하나요? 사랑의 병이라 어찌해야 하나요? 사랑의 병이라 어찌해야 하나요? 당신 때문에 생긴 병이니 당신 때문에 생긴 병이니 당신이 책임져야지 당신이 책임져야지 아무 일도 할 수 없네. 네, 계속해서 2절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 마음은 당신 때문에 내 마음은 너무나도 지쳐버렸어 너무나도 지쳐버렸어 이 가슴에 심어놓은 이 가슴에 심어놓은 사랑이 원수라오 사랑이 원수라오 백약이 무효라 어쩌면 좋아 백약이 무효라 어쩌면 좋아 이제 다시 못 보면 죽을 것만 같은 이제 다시 못 보면 죽을 것만 같은 그리움의 병이라 어찌해야 하나요 그리움의 병이라 어찌해야 하나요 사랑의 병이라 어찌해야 하나요 사랑의 병이라 어찌해야 하나요? 당신 때문에 생긴 병이니, 당신 때문에 생긴 병이니, 당신이 책임져야지. 당신이 책임져야지.

2절이 끝나고 마지막 한 구절 반복됩니다. 당신 때문에 생긴 병이니 당신이 책임져야지. 네, 오늘 시간 원호연 작사 황상용 작곡 리광일의 당신이 책임져야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0: 자, 다 같이 1절 불러보겠습니다.
1: 아무 일도 할 수 없네, 없네, 명심합니다. 없네, 아니고, 없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2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

0: 사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오늘 노래 교실 코너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칭킹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모바일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라디오 수신 지역이 아니거나 혹은 라디오가 없으신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 원호연 작사, 황상용 작곡의 당신이 책임져야지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리광일 가수가 불렀습니다. 자, 아래는 계속해서 2절 부분 함께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역시 올라갑니다. 잠시라도 더 올라가는 것처럼 이제 다시 못 보면 죽을 것만 같은 자, 다시 2절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노래방 반주에 맞춰서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296번, 79296번입니다. 준비하시고요.

0: 시간 노래 교실 코너로 원호윤 작사, 황상용 작곡, 리광일의 당신이 책임져야지 함께 배워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2-96번, 792-96번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습근평이 제1회 중국국제 수입박람회 개막식에서 한 기조연설의 일부분을 각습하겠습니다. 혁신, 포용의 개방형 세계경제를 함께 건설하자. 2018년 11월 5일. 존경하는 각국 원수, 정부 순회자, 왕실 대표 여러분, 존경하는 국제기구 책임자 여러분, 존경하는 각 대표단 단장 여러분, 대빈 여러분, 신차숙녀 여러분, 벗들. 2017년 5월 나는 중국이 2018년부터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후 1년 넘게 준비하고 각계의 각 측의 대대적인 지원에 힘입어 지금 제1회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를 정식으로 개막하게 됐습니다. 우선 나는 중국 정부와 중국인민을 대표해 또한 개인적으로 귀빈 여러분들의 방문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오대주에서 오신 각계 각 측의 벗들에게도 진심으로 드는 문안과 축복의 인사를 드립니다.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는 세계 최초로 수입을 주제로 하는 국가급 행사로서 국제무역 발전 역사에서의 일대 독창적인 발상이기도 합니다.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는 중국이 새로운 단계의 고차원적인 대외 개방을 추진하는 데 착안해 내린 중대한 결책으로서 중국이 주동적으로 세계에서 시장을 개방하는 중대한 조치로서 개최됐습니다. 수입 박람회 개최를 통해 중국은 다자간 무역 체제를 지지하고 자유무역의 발전을 추진하는 일관된 입장과 개방형 세계 경제의 건설을 추진하고 경제 글로벌화를 지지하는 실제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신시대 미래 공유를 주제로 하는 이번 수입 박람회를 통해 각국에서 온 여러분이 신시대 중국의 발전에 따른 기회를 포착하고 국제 경제 무역 협력을 심화해 공동 번영과 진보를 이룩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도합 172개 국가와 지역, 국제기구가 참가하고 3,600여 개 기업이 전시에 참가하게 되며 총 전시 면적은 30만 평방미터에 달하고 40만 이상의 경내외 바이어들이 박람회에 참가해 구매 상담을 하게 됩니다. 나는 수입 박람회와 전시에 참가하고자 각국에서 오신 여러분이 이곳에서 좋은 인연을 맺고 많은 수확을 거두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벗들, 오늘날의 세계는 새로운 한 차례의 대발전, 대변혁, 대조정을 겪고 있으며 경제와 사회 발전에서 각국의 연계가 날로 밀접해지고 있으며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와 국제 질서의 변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세계 경제에는 심각한 조정이 일어나고 있고 보호주의와 일방주의가 대두하면서 경제 글로벌화가 좌절을 겪고 있으며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체제가 충격을 받고 있고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요소가 여전히 많으며 위험과 도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복잡한 정세 속에서 법칙을 파악하고 대세를 똑똑히 인식하는 데 기초해 개방과 협력의 신심을 확고히 다지고 공동으로 위험과 도전에 대응해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훌륭한 식견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경제 글로벌화는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대세이며 세계 경제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 글로벌화를 역사적 대세라 하는 것은 그 발전이 인간의 의지에 따라 좌우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역사적 법칙을 인식해 그것에 순응하고 그것을 운용할 수 있으나 그것이 작용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역사적 대세는 필연코 줄기차게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맹영수 작사 방학춘 작곡의 우리의 한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모란 꽃 피어서 눈이 부십니다. 노을이 물들어 주홍단입니다. 청실 홍실 수놓아 아롱집니다. 하얀 을을 담고 담은 우리의 한복. 요리 보면 제비요, 조리 보면 실버들이라. 아, 정다운 고향의 황홀한 풍경입니다. 리란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맹경수 작사 방학춘 작곡의 우리의 한복을 리라니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 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여덟 번째 명작, 요한나 슈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입니다. 네, 그럼 아래 시간에는 알프스 소녀 하이디 계속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호에서 할아버지가 눈을 밟으며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이디, 약속을 지켰구나. 착하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하며 가지고 온 자루로 하이디의 몸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하이디를 품에 꼭 안고 오두막을 향해 걸어 올라갔습니다. 피터와 브리기테 아주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의 손길이 너무 다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할머니도 깜짝 놀라며 몇 번이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그 사람이 그렇게 아이를 귀여워한다고? 고마운 일이야. 또 언제 올까? 하이디 덕분에 사는 재미가 생겼는데. 브리기테 아주머니도 맞장구를 칩니다. 그러자 피터가 의기양양해하며 말을 합니다. 하이디가 좋은 아이일 줄 알았다니까요. 오두막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이디는 할아버지에게 피터네 집에 있었던 일들을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꺼운 자루 때문에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이디는 오두막에 도착하자마자 자루에서 나와 할아버지에게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은 피터네 집 대문을 고쳐주세요. 전문 말고도 바람이 불면 덜컹거리는 곳이 많대요. 네, 할아버지? 뭐라고? 누가 내게 그런 말을 했지? 제가 생각한 거예요. 할머니는 밤에 바람이 불면 당장이라도 뭐가 떨어질 것 같아서 무섭대요. 게다가 할머니는 이 세상이 전부 어둡게만 보인대요. 하지만 아무도 고칠 순 없대요. 할아버진 고칠 수 있죠? 그렇지 할아버지? 하이디는 할아버지에게 매달려 잔뜩 기대하는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하이디를 지그시 바라보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할머니 집을 고쳐드리기로 하자. 그건 할 수 있는 일이지. 하지만 할머니의 눈만은 내 힘으로도 어쩔 수가 없는 일이구나.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나서 하이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약속한 대로 할아버지는 하이디만 집 안으로 들여보냈고 자신은 집주위를 둘러보고 다녔습니다. 하이디가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망치질 소리가 요란하게 들립니다. 할머니는 너무 놀라 덜덜 떨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아이고, 결국 이 집이 무너지나 보다. 아니에요, 할머니. 무서워하지 말아요. 저건 할아버지가 망치질하는 소리예요. 하이디는 할머니의 팔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아이고, 하늘이 아직도 우리를 버리진 않으셨구나. 브리기테, 그분을 이리로 모시고 오렴. 고맙다는 인사를 좀 해야겠다. 아주머니가 할아버지에게 고맙다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을 해도 할아버지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걱정 말아요. 당신들이 나에 대해 어떤 소문을 내고 있는지 난 다 알고 있어. 집으로 들어가시오. 망가진 곳을 내가 알아서 고칠 테니까. 할아버지는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나서 하루 종일 밖에서 망치질을 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할아버지는 하이디를 데리고 썰매를 끌며

음악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하이디가 썰매를 타고 내려와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할아버지는 피터의 집을 고쳐주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할머니는 언제나 아쉬워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은 해가 왜 이렇게 짧지? 그러면 부리기태 아주머니도 거들며 말을 합니다. 정말 그래요. 조금 전에 점심을 먹고 치운 것 같은데 벌써 저녁 시간이에요. 하이디도 할머니를 무척 따랐습니다. 할아버지도 할머니의 눈을 고칠 수 없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하이디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마음을 아는지 할머니는 하이디를 토닥거리며 말합니다. 그런 건 조금도 괴롭지 않단다. 하이디만 곁에 있어주면 돼. 할아버지 덕분에 피터의 식구들은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밤이 되어도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자본 적이 언제인지 모르겠다며 할아버지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곁을 떠나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즐겁기만 한 여름도 금방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겨울이 거의 끝나갈 무렵 하이디는 어서 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알프스 너머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이 전나무 가지를 흔들고 눈을 쓸어가면 파랗고 노란 꽃들이 탐스럽게 피는 즐거운 목장의 봄이 시작이 됩니다. 하이디가 할아버지 오두막집에 온 지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하이디는 이제 8살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할아버지에게서 하이디는 많은 일을 배웠습니다. 두 마리의 염소 곰과 백조도 하이디를 전보다 더 잘 따랐습니다. 이제 겨울 동안 피터는 두 번이나 데르플리에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의 이야기를 할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하이디를 학교에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볼일 있으면 자기가 직접 오라고 해. 하이디를 학교에 보낼 순 없어. 어느덧 3월의 햇님이 산 언덕에 눈을 녹였고 계곡에 봄 기운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쌓였던 눈이 모두 녹자 전나무 가지도 바람이 불 때마다 산들거리며 흔들거렸습니다. 하이디는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나무 밑에 풀들이 얼마나 더 넓게 퍼졌는지를 살펴보았고 할아버지에게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하이디에게는 신나는 봄이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세요?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오늘 명작을 만나다 시간에는 제가 요한나 슈피디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읽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장선자 진행의 김혜연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인옥입니다. 네, 우리는 항상 매사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키지 않는 일이라면 대충 해버리거나, 중요하지 않은 일은 성의 없이 처리하거나, 꼭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할 생각조차 하지 않기도 합니다. 네,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때는요, 자신의 무책임과 함께 또 게으름 때문에 한숨이 나올 때도 있죠.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지는 못해도 항상 최선을 다하는 태도는 우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후회도 덜 남지 않을까요? 네, 림송철 가수의 노래로 시작해 봅니다. 내 마음의 별.

왜 우리는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잘났다고 생각을 하거나 자신을 아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존재인데도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중요하고 잘났다는 생각은 또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쁨도 많이 받고 그렇지 않을까요? 마복자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내 겨울의 아리랑.

여러분, 화를 낼 때 실수를 얼마나 많이 저지르는지 아십니까? 네, 화난 채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주차하려고 후진을 하다가 기둥에 박을 수도 있고요. 네, 잘못하지 않은 사람을 큰 소리로 꾸짖기도 하고요. 네, 이런 실수들은요, 화를 더 크게 키울 뿐입니다.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고 말겠죠. 화를 내지 않기로 결심하거나 가능한 빨리 화를 누그러뜨려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네, 침착하고 건설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문제를 넓게 보라는 말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곡 듣겠습니다. 박경숙 가수의 노래입니다. 해란강 여울소리.

할 마음도 느끼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는 나를 당연히 사랑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를 대수롭지 않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색하고 그들의 관심과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걸까요? 네, 커피를 가져다주는 레스토랑 종업원에게는요, 예의 바르게 행동하면서도 가장 친한 친구에게는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서운해할 때가 많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나 한두 번 인사를 나눈 사람과 마주하듯이 친구들에게도 예의를 갖춰야 되겠네요. 네, 박은화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눈이 내리네.

물론 너무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그마한 힘이나마 될 수 있다면요. 이 프로가 존재하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항상 힘들다고 생각될 때 가끔은 이렇게 또 긍정의 말들을 듣다 보면은요. 아, 다른 사람도 나와 별반 다르게는 살지 않는구나 하면서 힘을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모와 자식의 관계든 친구 관계든 연인 관계든 모든 갈등의 해결책은 솔직함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내가 서툴렀다고, 내가 유치했다고, 내가 이기적이었다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말하면 될 것을 우리는 지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무장하고 너무 많은 이유와 변명을 만들어 관계를 지치게 합니다.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언제나 진실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갈등의 해결책이 아닐까요?

3.4 메가헤르츠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통합방송 조선어 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现在是晚上10点半，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放你的养生机吧。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

这30多年来我坚持在唱歌，唱歌给我的心上人听啊，这个心上人。

0: 现在是午夜11:30，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0: 8:30，你在等着谁的信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纵横海 FM91.4 延吉综合广播。

0: 现在是凌晨2:30，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纵横。

0: 现在是凌晨4:30，比闹钟还烦人的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到底最
1: 现在是清晨五点半，为了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2: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综合广播。

今天的延吉新闻到这里就结束了，了解更多资讯可扫描屏幕下方延吉新闻二维码，下载延吉融媒 APP 实时关注，再见。